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초록으로 오더니 어느새 노랑, 주황, 빨간색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가을의 향연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향기에 도취된 이들은 우수수 흩날리는 낙엽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그 낙엽에 사랑을 담아 추억을 실어 작은 메시지를 전해보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가을의 황홀함과 함께 가을 향기에 취해 그리움의 엽서를 적어보면서 가을의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경숙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강물을 감상합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영정시 비암산풍경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창 즐겁게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 우리 중앙사학교 퇴직교원들입니다.
0: 네, 오늘 어떻게 돼서 여기 오게 됐습니까?
1: 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퇴직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더 한층 단련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네,
0: 저희는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1: 예, 우리 중앙사학교 퇴직교원들이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노랑물 분홍물 노래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가을이 마늘에 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한낮에 내리쬐는 볕은 고양이도 잠들게 하는 포근함을 느끼게 하지만 아침 저녁에 랭기는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훈춘시 경신진의 장홍련 씨는 날씨가 싸늘해지니 근래 기운이 떨어져 하시는 할머니가 걱정된다면서 모든 노인님들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따스한 겨울을 요청해 왔습니다.

0: 아니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는가 했지.
1: 야야 닌데 소식이 없는 건 다 죽었겠구나 그래. 뭐.
0: 오빠
1: 아우 허리야. 야야
0: 오빠 오빠 한국에서 일하다가 상해했다며.
1: 아 괜찮다.
0: 그래 뭐 좋은 동생 옆에서 한국에서 치료하지. 아니 통빈 마을에 돌아와서 뭐하오?
1: 어째 너를 보고 싶어 왔다 어째.
0: 아니 오빠 정말 정말
1: 야야 저 딸래리 정말인 거지?
0: 이 또두바이 같은 게 같은 거 없으면 그렇다 못쓰.
1: 야야 근데 이제 금방 님 모습 식전 버스로 타고 왔다는 게
0: 야
1: 그러니까 니 이 마을에서 아예 산단 말이야?
0: 오빠도 없는데 내 이 마을에서 무슨 멋에 살겠어 야? 오빠 그렇게 무정하게 훌쩍 떠나간 다음에 나도 그저 집이고 밭이고 데려주고 시내에 가서 보모지라.
1: 무슨 일 아니? 보모지로?
0: 야
1: 야 어지간하면 야 최고에서 살 게지.
0: 오빠 그렇게 간 다음에 내 이 마을을 떠나면서 속으로 오빠를 얼마나 욕했는지 아오.
1: 이게 울제? 야야 이래 보면 야 내 별은 내 제일 진 것 같구나. 아이 정말 미안하다. 응?
0: 아유 오빠 10년 만에 이 마을에 돌아오는데 미칠까봐 내 이렇게 올라왔지. 내 밖에 오빠를 생각하는 사람 있어? 응?
1: 근데 미치다 있네. 무슨 거 미친단 말이야?
0: 이거 봐 이거 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지금 중국 형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오? 야 재작년부터 야 그 무슨 빈곤 부축인지 뭔지 이런 운도 벌렸는데
1: 어
0: 거저 야 그래서 챔빗을 썩게를 훑듯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 집집마다 댕김에 이 집에 쇠 있는가,
1: 어.
0: 어? 그 다음에 댄스 있는가, 선풍기 있는가, 세탁기 있는가, 심지어는 그 한국의 쿠쿠 댄파고 있는 거 다 조사를 한다.
1: 근데 어제 내가 그 어제 촌자에게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다, 야.
0: 야.
1: 어제 그 촌자 얘기라는 거냐?
0: 야.
1: 지금 나라에서 빈곤 부추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농민들 수입을 대대적으로 제고를 하고 있다더라?
0: 오빠,
1: 어제?
0: 오빠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또 심하게 심문할게요.
1: 야, 심문이라 해.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신문은
0: 아, 저, 오빠
1: 어?
0: 오빠 딱 모인 게
1: 어.
0: 한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 무슨 말을 잘못한 게 없는가 잘 생각해봐. 야 잘 생각해봐.
1: 야 가만히 서라. 야
0: 잘 생각해봐. 야, 야. 잘못한 게 없어 말어.
1: 내 10년이나 외국에서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다 기억 아니야.
0: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일이 났다네. 일이 났다네. 어우 나는 지게 나는 지게.
1: 야야야
0: 야.
1: 이래 봄네 고해라고 돌아온 게 잘못 돌아왔지. 야
0: 내 말이 그 말이요. 응. 내 길에 뭐 이래서 야 순에게 대수께지 왜 왔는가 하고. 오빠 이러지 말고
1: 응?
0: 저 시내에 올라가서 우리 딸집에 가 있어. 야?
1: 야야야 내 너네 딸집가 어떻게 있니 야. 가만있어. 근데 어째 그 김촌자에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 야.
0: 야?
1: 내 어제 김촌자에 같이 이 말을 하고 쭉 돌아봤거나 말도 대다 깨끗해지고 그 헐망하던 우리 집은 장식까지 싹 해놨더라 야.
0: 그게 비단보에 싼 개똥이라는 게요. 뭐로 오빠는? 응? 오빠 촌장제 때 옛날에
1: 어.
0: 외서 내려와서는 수도 물어놔주고 물떠라 파주는 진짜로 훌쩍 뛰어올라가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보고도 모르겠어 야? 오빠 내 집은 어째 장식했겠어?
1: 응.
0: 요 오빠 코끝에다가 여수 발라가지고 요 오빠 이불 밀어서 요런 조소 해가지고 또 울쩍 뛰어올라가자는 게 이게 뻔하지 뻔하지.
1: 야야야야 이 사람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한심하게 논다니 내 촌장질할 때만 완전히 다른 파이구나.
2: 안녕하십니까.
1: 여기
0: 아, 예.
2: 예 제일 세계로 내려온 로키철이라 부릅니다. 예.
1: 자 일석이
2: 예.
1: 내 볼라이카나 우리 집 장식한 것 같던데
2: 예.
1: 내 돈 얼마 내면 되겠어?
2: 아 그건 이제까지
0: 오빠
1: 어째게
0: 오빠 장식이라 했어. 촌에서 전에끼리 한 게인데 오빠 왜 그 돈이야? 또 있어가 나서 그 돈 있으면 난 주
1: 그래도 그렇지.
2: 너 선사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자 우리 이거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할 얘기도 많은데 자,
1: 예.
2: 자, 전자 앉으시오.
0: 야, 앉으란데 귀도 가세요, 어째?
1: 예, 그 정말 얘기 아니에요.
2: 자,
1: 예,
2: 전자
1: 야,
2: 자, 먼저 이 카드를 받으시오.
0: 무슨 카드?
1: 아니, 이거는 무슨 카드요?
2: 예, 이 카드 바로 사회보장 카드란 겁니다. 예, 이 카드만 있으면 주어나무 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데 나는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2: 아, 로촌자에 없으니까 로촌자의 동생분하고 연락하고 신청한 게 바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 내 동생하고?
2: 예.
1: 야, 그래 뭐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가 조언해도 된단 말이오?
2: 예? 지금 이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바로 신청하면 이 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야, 세상에.
0: 아, 저, 내 것도 부족해요. 내 것도.
3: 어 이름이
0: 내 이름이
3: 예
0: 어에란
3: 예
0: 어늘이란 어예 애비란 에예란 초란 난 어에란.
2: 야 아줌마 여기 이름 어에라에라.
0: 예예
2: 자 보기셔 예 자 어에 어 여기

0: 있습니다.
1: 뭐야? 오빠, 어, 내가
2: 잘 됐구나, 잘 됐구나.
1: 치셔, 치셔.
0: 아, 근데 예. 전화번호는 있는데 아무리 전화를 쳐도 받지 않지. 그리고 왜 사지 없어서 신청 못했습니다.
1: 아이, 이 촌의 영도들이 내 시내 가는 거 다 아는데 어째 못 찾는단 말인가? 예?
2: 야, 네 무슨 이 촌의 사람들 전화 누기고도 아이 받는 다음에 그래서 너 어디가 찾니?
1: 아, 딱 찾자 못째 못 찾어, 야? 나 성이 없어 그렇지. 예? 어이구, 전에 친척이 돼보지 못 찾는가? 정말 사람 조금이라도 더럽게 조금 나온다니.
2: 야, 네 아무리 세심할 거래도 이 문제는 딱 네 잘못이 같다. 정말
0: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스마이 급해하지 마시고, 예, 옳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온바에 사진 한 장 내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바로 내려올 겁니다.
2: 야, 빨리 신청해라. 인천 내려온다, 제야.
1: 사진 내면 인천 내려온다고?
0: 예.
1: 아구야, 사진 샀던 내 오이신 안에 가져가지고. 보기셔, 예?
0: 예.
1: 어떻게? 여런 거? 여런 거?
2: 이게 진짜 세지.
0: 아줌마이, 예. 증명사진 해야 됩니다.
1: 아, 증명사진. 네, 10자리라도 바치겠습니다.
0: 한 자리면 됩니다. 예.
3: 존잘. 자, 앉으셔.
2: 야.
3: 앉고. 자, 또 이 저주 통자 받으셔.
2: 아이, 이거는 또 무슨 통자예요, 이게?
3: 예, 이게 바로 로톤자네 그 낡은 빈지고
2: 야.
3: 우리 촌에서 새로 장식해서 민박으로 만들어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야. 그 장식빈이 다 지해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돈이 로톤자에 응당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2: 야, 이거 뭐 나 이거 그간 집에도 없었는데 이거 내 받아 되겠어, 이거?
3: 야, 촌자에도 집세값이야 받아야 되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2: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야, 세상에 이런 일도.
0: 야, 재작년에 제가 그 시진핑 총서기가 우리 연변에 다녀가시고 또 우리 연변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우리 연변으로 찾아오는 유람객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2: 야.
0: 그래서 우리 촌민위원회에서는 그 우리 촌의 빈곤호들을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새로 싹 장식해서 유람객들이 주숙할 수 있게끔 민박을 만들어서 돈을 대단히 벌었습니다.
2: 생각 잘했어, 이모.
0: 아, 친구야, 야, 앞으로 그 전기 대단히 좋습니다.
2: 이야, 이모 정말
1: 최고라. 통자 복용.
2: 통자
1: 이거 오늘 또 고도였어.
2: 어제
1: 어머나,
2: 어제 이래니. 야, 어제 나무 통자 주기래.
1: 이게 동그라미 네 개제. 어머나, 나 어제.
2: 야. 아, 또 남이 돈 벌었다가 이제 배달 수세 나니 좀.
1: 배때 수세나다 못해 배리 똑 끊어지는 것 같았지.
2: 이게 근데 니 아까 내보고 뭐 해야 되니? 그게야 다 오빠 코트에다가 여기서 발라놓고 오빠 입을 어째서 이 개뿔도 모르게 어째 콱 하나 어째 나를 그제
1: 그때는 내 낡은 집 장식해놓고 이렇게 똥까지 줄려니 누구 생각했겠어? 누구 생각했겠나?
2: 항상 고로 참새고로 쓰던 게 싼패했다, 싼패했어.
1: 나도 확실히 주지 말고 촌에다 열쇠를 몇 개 깨는 거 그랬다. 나눠지게.
0: 저 아스마이? 아스마 아까 그 옷이랬던가 옷이랬던가?
1: 오게 뭐지 난 배 아파 죽겠다는데. 오씨 오빠 어제 난 대는 이렇게 관계라도 없어. 야, 이번에 시내에 올라가면 좀 재봐야 되겠다. 무슨 귀시부터는도.
2: 야, 좀 내가 쳐줄게. 너는 제 털을 빼서 이렇게 제공개 밀어했나다. 아이고, 야,
0: 여기 있구나. 아즈마이네 집디 저 촌에서 민박으로 사용했습니다.
2: 야, 잘 됐구나. 야, 너네 집도 민박으로 사용했단다. 야.
1: 어째, 내 배 아파니까 둘이 날 놀려.
0: 야, 아이, 아줌마 말아, 이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 함까?
1: 아이, 내 5년치 집세를 한 세 다 받고 새로 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넣어주고 내 뭐 세 살 먹은 어린 난간하제?
0: 예, 아줌마, 그분들은 이제가 저 시내 올라가서 슈퍼를 하겠다고 촌민위원회에다 열쇠를 바치고 떠난 지 오래됩니다.
1: 떠나다. 그럼 우리 집은
2: 이제 일석 이야기 못 들었니? 아, 너네 집도 이미 다 장식해서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다지야.
1: 내 그 말 어떻게 믿어?
0: 아스마이, 민박 수요가 어찌나 늘어나는지 우리 촌에서 방법이 없어. 우리 촌민위원회에서 담보를 서고 아주머니네 집을 민박으로 사용했습니다.
2: 무슨 촌민위원회에서?
1: 어머 말마. 절석이.
0: 예.
1: 이제 말 다시 해보죠.
0: 다시. 촌민위원회에서 담보를 서고. 아주머니의 집을 민박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2: 야,
1: 어머나.
0: 잠깐만. 저 아주머니, 이 은행 카드를 받으셔.
1: 예?
0: 야, 이거 아주머니 주겠다고 해. 아무리 전화 쳐도 받질 않지. 오늘 잘 됐습니다. 이게 아주머니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야, 잘 됐구나 그게야.
1: 어머나, 나 놓치, 나 놓치, 나 놓치.
2: 야야야,
0: 우리 아줌마 봐라.
2: 어제 이래, 야 어제 이래, 어제.
1: 세상에, 어제. 세상에 이런 일 다 있어.
0: 어?
1: 오빠,
0: 어?
1: 오빠 천장질 할 때도 이렇게 본인이 동의 없이 막 이랬어.
2: 난 그런 적이 없다.
1: 어머나, 어머나 이건 너무하지, 이건 너무하지.
0: 너무하지, 너무하지. 아줌마, 아줌마. 어제 이게 있으니까.
1: 아이, 이게라.
0: 지금 이게 있으면 본인.
1: 이게라.
0: 예?
1: 오빠. 오빠 이게 있어?
2: 난 이게 없다.
1: 질석이?
0: 예?
1: 질석이 이게 있은가?
0: 아이, 나 형 잘 된 것 같은데.
1: 아우야! 나... 내 말이 그 말이라 말인다. 나눠지게, 나눠지게,
2: 나눠지게. 이야, 야야야. 그만 흥분을 끊어라. 염세 부어맞아.
1: 오빠!
0: 어?
1: 질석이?
0: 예?
1: 아구, 낸데도 이렇게 또 호박이 넌 굴자리 굴러도는 날이 있구나. 쨍하고 했을 날 돌아간다. 오빠, 어? 빨리 우리 집 가보기. 우리 집 가보기 와.
2: 야, 이 마을 돌면 너 집 길 받아 보니까 나.
1: 야.
2: 너네 집 구장 세려다가 샤워기에
1: 야.
2: 변기까지 몽땅 색을 안 사해놨더라.
1: 어머나, 질석이 이게 정말인가?
2: 예.
1: 하고 야, 나 놓치게.
0: 너 그거 옛날에 그 정미소를 꾸렸댔은가?
2: 야, 정미소는 내 이전에 꾸려서.
1: 하고 야, 그거 어떻게 안가? 응? 우리 오빠 정미소를 꾸려가지고 이 마을에서 천만 원으로 됐지.
0: 예? 맞구나.
1: 예.
0: 야. 로천사야 잘 됐습니다.
2: 야야야.
0: 이번에 우리 촌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2: 야.
0: 여기다가 유기농 쌀 가공 기지를 크게 안칠 예정입니다. 모든 자금은
2: 야.
0: 우리 촌에서 다 되겠으니까 로천사님 가서 이 기술만 딱 책임져 주시오.
2: 기술만.
1: 아야 기술사 우리 오빠가 이 말을 쌩쌩 날 쌩쌩.
2: 야 나도 좀 한마디 좀 하자야.
1: 말하 말하.
2: 근데 이석이
0: 예
2: 그래서 뭐 이게. 일꾼들이 많이 써야 되겠는데.
0: 예, 그 일꾼들은
1: 예. 손...
2: 어제.
0: 어제라니까?
2: 어제 기
0: 아줌마 무슨 이게 있을까?
1: 응?
2: 야, 할 말 있으면 좀 쇼해라. 이게 감탄이지 말고.
0: 예, 예, 말씀해보죠.
1: 네, 1월로 범행하겠다 말이.
0: 예?
1: 네.
0: 1월로 예. 범행하겠다.
2: 아니야, 괜찮아. 아, 우리 중국도 10년 전에 중국이 아니구나.
0: 예. 어?
2: 우리 같은 백성들은 신의 사람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0: 야,
2: 정부에서 정말 애를 딱 쓰는구만.
0: 맞습니다, 로천자.
2: 야.
0: 이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빈곤어들을 전부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게 우리 당의 분투 목표고 우리가 꼭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2: 야,
0: 로천자.
2: 야,
0: 아즈마.
1: 예.
0: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 중국은 도시와 농촌이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고 그때 가서는 우리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농촌 사람들을 더욱 부러워할 것입니다.
2: 야 맞어 맞어.
1: 질석이 질석이 말을 들은 게 나는 그저 꿀물을 먹은 것처럼 옆 가슴이 냉지 끝까지 막 달달해 남다.
2: 예예예.
0: 아 저 저 로촌자이 아줌마 우리 네. 이럴 게 아니고
2: 예?
0: 우리 빨리 천사무실 올라가서 도상도 짓고 쌓인다 하기쇼. 야,
1: 아, 예.
0: 이 날씨 대단히 춥구나. 예?
2: 아이고 뭐 춥다. 난 지금 이 온몸이 바로 불어나는 것처럼 후끈후끈해난데.
0: 예?
2: 제자리 여기서 제자리 다 하기요.
0: 여기서?
2: 야야야.
0: 아, 알았습니다. 이게 먼저 앉으셔.
2: 이성이 그 서류 줘.
0: 예예예.
2: 제자리 하기요. 알았어.
0: 자, 거기다 쌓인 하면 됩니다.
2: 야 알았어. 자 가만 있어 야.
0: 예. 요,
2: 여기다.
0: 여기다. 예, 여기다.
2: 야, 너도 해야 되지, 야. 빨리, 이거 앉아.
0: 예, 됐습니다.
2: 야, 잘 됐어.
4: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폰, 따스한 겨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선뜻 그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남성 정주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홍표 씨는 우리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고향 생각이 더 사무치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면서 노래 그리움은 바람처럼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시 월청진 곡수촌에 거주하는 최송자 씨는 소학교 시절을 추억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 전순옥, 오금자, 김금자, 최송자 네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학교 뒷동산에서 뛰놀고 또 어깨동무하고 다니다가 엉덩방아도 찍고 모래로 까치집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이 친구들은 염소똥을 약이라고 고집부리기도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추억거리도 많았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한자리에 모인 이 친구들은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어도 마음만은 천진난만하고 생기발랄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여 최송자 씨를 비롯한 네 친구들은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노래 고향 산차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이 찬바람을 몰고 고향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이맘때면 지는 낙엽이 유달리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낙엽으로 가을 엽서 한 장을 만들어 여름 내내 더위와 싸우면서 힘차게 달려온 가족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문안을 전해봅시다. 가을의 낙엽 사랑이 오색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네, 그럼 가을 엽서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의 엽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0: Um, dois, três, dá cor. Mas ela tremia de mostrar o quê?
1: Hoje, 여성클럽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0: 1, 2, 3. É isso que vai te acontecer.

이승철의 발라드곡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돌죠. 아, 우연히 짧은 시 한 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차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들은 하늘만 바라봐도 가슴이 벅차고 또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크기만큼 사랑을 담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타고난 건 아니랍니다. 노력하면 경험치에 따라서 그릇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릇을 더 커다랗게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마음 그릇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핑크색 점 하나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하나의 바탕이라면 입술은 그 바탕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은 때로는 김빠진 공이 되고 때로는 예쁜 꽃잎이 되기도 한다. 5년 전 어느 여름날 시장에 나갔다가 할머니 70세 됐어요? 라고 묻는 장사꾼의 말에 60언덕에 가올랐는데 실제 나이에 비해 이렇게 올리 붙여놓으니 불쾌해 사려던 갈치도 사지 않고 획 돌아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휑하고 기분이 흐리터분했다. 책을 보내 만회하며 뒤적이다가 벽시계를 쳐다보고 느릿느릿 일어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의 마중을 준비하던 나는 거울 속 자신이 늙고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세수를 다시 하고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핑크색 립스틱을 골라주고 입술에 발랐다. 아,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금세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닌가. 나는 더 이뻐지고 싶어 깊이 보관해 뒀던 반지와 귀걸이도 꺼내 끼웠다. 거울을 보니 빨리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꾸미고 나서니 거짓말같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몸도 거뿐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외손자를 마중할 시간은 퍼그나 있었다. 그러나 밝은색 립스틱이 나더러 집을 나서게 했다. 이쁘게 단장하고 밖에 나오니 청명한 하늘, 쏟아지는 햇살, 산들바람, 그리고 정원 모퉁이 화단의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닌가.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자연에서 치유받는다던 누군가의 말이 실감났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청초한 란초 꽃바구니가 놓인 탁자에 가서 앉았다. 얼음이 동동 뜬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났다. 그 핑크색 한 점이 친구와 함께여야 찾게 되던 카페도 혼자 오게 하다니.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카페에서의 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받고 외손자를 데리러 골목으로 구부러지면서 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분을 달래자고 바른 립스틱이 일상을 새롭게 하다니. 오늘의 삶은 이곳을 터득한 것만으로도 소득일세. 참 치열하게 인생 제1막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 어느덧 손자를 두 명이나 둔 진짜 할머니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할머니라 하면 반갑지는 않다. 지금도. 인생 제2막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5년 전의 그날처럼 립스틱도 입술에 바르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커피도 마시며 여유작작 인생도 문학도 논하면서 나이 들어오는 위축감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통해 힘을 얻으며 살련다. 여성이라면 일상에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입술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예쁜 주황색 가방을 든다든지 노란색 양산을 든다든지 네일 아트도 가끔은 하면서 가슴에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칠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색깔이 생활에 물들여지면서 얼굴에도 삶에도 화색이 돌게 되겠지 싶다. 나는 앞으로 나이 따윈 염두에 두지 않으련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세상이 주는 색깔을 즐기면서 내 인생의 립스틱 빛깔처럼 고운 색을 칠하리라. 옷도 나이답게 점잖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입어 편하고 자신심이 일고 또 입어 시대 감각이 느껴지면 그런 옷을 서슴없이 차려입으며 젊게 살련다. 나는 남들의 시선과 비난에 굳이 나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 어차피 살아가노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인생 제2막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가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어차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젠 립스틱만 바르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오늘 아침도 집안일을 끝내고 립스틱으로 화장을 완성하고 나니 집을 나가고 싶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친구는 하얀 바탕에 푸른 잎 돋친 티셔츠에 청치마를 받쳐 입고 머리핀, 팔찌, 비취반지,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난 립스틱만 바른 것도 자신심이 충만해서 집을 나오고 싶던데 너는 나보다 더 나오고 싶었겠다야. 우리

그들은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주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갔다. 우리 도어시간은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책을 읽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 그래자. 책을 보다가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친구를 슬쩍 봤는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박 어려 한 송이 모란을 방불케 했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30년 전의 나를 돌아봤다. 30대에 가게에서 김치를 팔며 자신심을 잃었을 때도 나를 구해준 건 핑크색 립스틱이었다. 아침 시장으로 나갈 때 하얀 위생모를 쓰고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위축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줬다. 립스틱 바른 차분한 입술은 나의 정신적 허기를 달래주었다. 꿈을 향한 목마름이 나를 꼭꼭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했고 그 한 점이 나의 하루를 선명하게 해줬다.

마치 내 심리적 대변이라도 하듯이 내 가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술색으로 표현된 건 아닌지. 립스틱을 바르며 희망의 색을 놓지 않았던 내 생애 20년 세월은 지금의 행복을 실어다 줬다. 립스틱에 감사하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요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작은 변신의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화장을 한 다음 기분에 따른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립스틱을 빙빙 돌려보면서 그날의 색깔을 선택할 땐 내 소중한 삶에 이쁜 칠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작은 행위 하나가 나더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신심을 선물해줬다. 립스틱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법의 도구였다. 내가 선택하는 립스틱 색깔은 나의 감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작은 신호다. 붉은색은 나의 자신감과 열정을 상징하고 핑크색은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담아내고 오렌지색은 활력과 활기를 주는 등 각각의 색깔은 나에게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립스틱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비밀이 담겨 있다. 혹시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은 날, 립스틱만 입술에 살짝 발라도 생기가 확 살아나지 않던가? 그 멋에 여성들의 핸드백에는 반드시 립스틱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립스틱처럼 곱게 물들고 싶다.

네, 금방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공감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남성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럼 달달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80 인생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40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 3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완, 양지와 음지, 그리고 상승과 하강, 썰물과 밀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의 활동이 작동됩니다. 네, 스트레칭은 경직되었던 몸의 세포를 순환시키는 간단한 건강법이겠죠. 네, 아무튼 피곤을 느낀다 싶을 때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겠죠.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하면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더라도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양란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은 드디어 5일 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나가는 날이다. 한 주 내내 집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두 어린애를 돌보는 일을 한다. 어린애를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일과는 이러하다. 저녁 5시면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외출복을 벗기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나면 이미 밤은 깊어간다. 아이가 잠들어도 나는 푹 자면 안 된다. 아이의 기저귀를 바꿔주기 위해 자다가도 깨어나야 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잘 자지 못하니 기억력이 나빠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해난다.

이튿날 아침 8시 저에 일어나 아침을 먹이고 따라다니며 옷을 입히고 필수품을 챙겨 가방에 넣어주고 9시가 되어 문 밖에 내보내고 나면 그 순간부터 숨이 하고 나온다. 아침이면 전쟁이나 다름없다. 한숨을 돌릴 시간도 별로 없이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애를 봐야 한다. 하여 아침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을 때가 적다.

일요일 오후 5시에 출근해 돌아오는 금요일 퇴근 시간까지 내내 집에서만 지내야 한다. 드디어 문 밖에 나서니 가슴이 벅차도록 밀려오는 자연의 청신한 공기가 나를 감동시킨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서한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웠다. 거리를 지나가는 아직은 겨울옷 차림인 행인들과 달리는 차들이 한눈에 안

정들 갖고 그래 라고 한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감수가 특별하지? 그러니 효식이 주는 특별한 의미일 것이다.

주말 휴식일은 월요일 첫 출근하는 날부터 손꼽아 기다려지고 이날이 되면 꿀을 먹은 듯 달콤해 난다. 나에게 휴식은 이렇듯 소중한 하루인 것이다.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려다 말고 청신한 공기에 매료되어 심호흡하며 무작정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노선을 바꿔 마트에 가고 싶어 길을 따라 걸었다. 한 주 동안 답답했던 마음과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겸 쇼핑도 할 겸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다가 한 주 동안 잘 견디고 지탱해준 내 몸에 대접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건너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상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좋은 기분이었다. 한 줄기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걸 한참 동안 지켜봤다. 공원을 지나며 나는 깜짝 놀랐다. 저만치 보이는 연못가에 개나리인지 영춘화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꽃이 피어 있었다. 설마 하면서 다가갔더니 노란 꽃 여섯 송이가 보란 듯이 피어 오가는 길손을 부르고 있었다. 너무 뜻밖이라 한참을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이 어여쁜 꽃을 어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까?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의 길목에서 꽃을 피워 반겨주는 영춘호 앞에서 어찌 감동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랴. 잎이 나오기 전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영춘호의 특별합니다. 외로운 겨울은 지나고 봄은 오겠지만 이렇게 빨리 영춘화가 전해질 줄이야. 나는 이 예쁜 꽃을 핸드폰에 담고 또 담았다. 뜻밖의 내님을 만난 듯 너무 기뻤다. 어린애들 마냥 콧노래가 나왔다. 련못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듯 작년에 황홀하게 피웠던 련꽃은 보이지 않고 그 속태만 남아 멋중에 걷게 서서 애잔한 추억을 부르며 자리 지킴하고 있었다. 그 속에 물놀이 한 마리가 먹을 빼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쓸쓸해났다. 사람이 다가가니 저흉물인 줄 알았던 물놀이가 글쎄 푸드득하며 날아올라 목가에 앙상한 나무에 앉았다. 이제 멀지 않아 이쁜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성신한 공기와 더불어 숨쉬는 나는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참 좋은 아침이다. 참 좋은 하루의 시작이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인생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北京时间12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宗派。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습금평 성소기에 중국의 식량, 중국의 밥그릇이라는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식량 안전보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영구기본경작지를 고표준경작지로 건설하는 것을 우선 실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추수 황금 시기를 부착해 고표준 경작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의 1,169만 무 경작지의 연도 건설 임무가 전부 완성됐고 누적 고표준 경작지 건설 면적이 1억 2,5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고표준 경작지 건설 규모가 가장 큰 성 중 하나로서 우리 성의 임무량, 완공량, 건설량은 이미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하달한 새로운 건설 임무가 1,523만 3,400무에 달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성 대중형 관계구역에서 고표준 경작지 보급률이 90%를 넘었고 건설된 프로젝트의 무당 평균 식량 생산 능력은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라북 수빈 지역의 규격화 개소에서부터 몽릉의 고표준 일괄 도면 스마트 감독 모델에 이르고 또 북대황의 지능형 수문 정밀 물 제어에서부터 치치아래 오리 농법, 부유, 밀산, 오대른지 등 지역의 침식 개울 정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고표준 경작지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표준 경작지가 연이어 펼쳐지는 데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성시현 3급 이중 전담반을 조직해 난관을 돌파하고 프로젝트 전 생애 주기에 걸쳐 25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고표준 경작지 건설과 감독의 전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 고표준 경작지 건설 투자액은 415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제28회 할빈 빙설대책의 공원 부지 면적은 125만 평방미터로 확장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얼음과 눈의 총 사용량은 40만 립방미터에 달하며 빙설 경관, 놀이 체험, 공연 행사, 빙설 경기, 테마 IP, 부대 서비스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몰입형 겨울 빙설 관광 향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할빈 빙설 대세계는 빙설 경관이 새롭게 풍성해지며 공원 정문, 주탑, 드림 대무대 등 핵심 랜드마크를 새롭게 단장하고 곳곳에 인증샷 명소가 마련됩니다. 공원 내 빙설 건축물은 저녁에 달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놀이 체험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초대형 얼음 밑그름틀을 기반으로 서쪽 구역에 초장거리 얼음 밑그름틀을 추가하고 공원 곳곳에 중소형 얼음 밑그름틀과 눈 밑그름틀을 배치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 드림 대무대, 빙설 대무대 공연 외에 빙설 자동차 발레쇼 등이 차례로 진행되고 컬링, 아이스 하키, 대중 설지 배구 등 일련의 빙설 스포츠 경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수분아시에 2021에서 2025년도 평안중국 건설 시범현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수분아시는 중공격차 전국대표대회, 역사자료관 등 홍색 진지를 기반으로 이동식 교실을 운영하고 경계비 선전단을 조직해 상시적으로 몰입형 홍색 교육을 전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러시아어 110, 대러시아 상사조종센터, 성내 최초 대외경찰실을 설립하고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분쟁 조정, 이중언어 분쟁 해결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대외 분쟁 조정 성공률은 100%에 달했고 조정 소요 시간은 80%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 변방주민보조금, 변방수호보조금 등 해민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고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거주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개소시가 올 국경절 연휴 연인은 109만 3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서 동북 슈퍼리그가 20억의 화재 트래픽을 만들며 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고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도 개설을 문화관광중심지로 부상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호림은 중국 침략 일본군 호두 요새 요석궁과 호두 요새 박물관을 기반으로 요새 요석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비로 이어지는 몰입형 학습 답사 코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호두 요새를 찾은 방문객 가운데 가족 자녀 동반 여행 비중이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밀산 흥계호 신카이류 관광지는 올 국경절 연휴에도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방문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와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열기가 이어지고 흥계호의 하늘 거울 화제가 확산되면서 사진 애호가와 쇼폼 창작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관광지는 일몰 호수 감상, 호수가 별빛 캠핑, 철새 이동 관찰 등 가을 한정 상품을 내놨습니다. 개동현의 기린산은 기이한 바위와 겹겹의 불이름, 웅장한 산세로 가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봉황산은 구름과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숲과 시내가 맑고 그윽해 사냥의 고요함을 느끼게 했으며 진보도 숲지는 갈대가 하늘에 닿고 물새가 모여들며 국경지역 특유의 광활함과 평온함을 보여줬습니다. 흥룡강 유성TV의 오리지널 올 미디어 문화예능 프로그램 헤이 브라지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 량국 국민들의 일상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와 춤을 매개로 량국 인민 사이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이웃 간의 두터운 정을 몰입형으로 보여줍니다. 중도 량국 배우들이 함께 선보이는 경쾌한 가무 홍매화 피네와 함께 프로그램 녹화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웃 간의 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이 바로 평범한 생활 속의 음식 맛입니다. 프로그램 가가향 하라소에서는 동북 지역의 탕수육과 러시아식 레바, 철소찜과 크바스 등 중도 량국 특색 음식을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중도 량국 은발 세대가 함께 경쾌한 광장 댄스를 췄습니다. 흥룡강 배천 수림 큰갓버섯 제1재배단지는 배천현 배천진 육합촌에 위치했습니다. 배천진은 수림 복합 재배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갓버섯 특색 산업이 정착한 이후 현지 주민들의 현지 취업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균봉 배치부터 관리, 수확, 및 선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집앞 일자리를 제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큰갓버섯 하루 생산량은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국무원은 국민건강 15차 5개년 계획을 인쇄 발부해 향후 5년간의 국민건강 로선도를 그렸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 중 국민 체질 특정 기준에서 량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31.1%에 달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1인당 기대 수명은 2025년에 79.25세에서 80세로 향상되고 203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전문 의사 3.7명, 등록 간호사 5.1명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입소율이 2025년 대비 6%포인트 상승되며 정계 좌우의 김미령 현역 의료공동체가 시설 설비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100개 좌우의 지급시 및 이상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활 간호 확장과 향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난치성 중증질환 진단 및 치료, 림상기술 선도, 의학연구성과 전환과 핵심 인재 양성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고수준의 주민건강 도우미를 보급하고 스마트 보조진료의 기층 의료기구에서의 응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5번째 시간입니다.

0: 날이 희붐이 밝아올 때 지프차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지프차를 밤나무 밑에 세우자마자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쳐다보니 대가리가 다섯 개 달린 중형 폭격기가 분사식 전투기 네 대에 호위되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어느덧 비행기들은 마을 상공에 이르렀다. 운전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지프차를 대피시키기는 했지만 목표가 폭로되면 조선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이때 조선 처녀애가 팽팽한 목소리로 외쳤다.
1: 중국 비행기야! 중국 비행기야!
2: 저 애가 지금 미국 비행기를 중국 비행기라고 적어본 게 아닙니까?
1: 왔어! 왔어! 중국 비행기가 왔어!
0: 여자애는 깡충깡충 뛰면서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류대순이 북쪽을 바라보니 비행기 두 대가 아침 햇빛을 안고 연기를 길게 끌며 남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2: 운전수 도모, 저 비행기가 정말 중국 비행기입니까?
3: 네, 지금 북쪽에서 날아와 남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경 저 미국 비행기와 한발 붙을 겁니다.
4: 우리도 중국인민지원군 공군부대가 전투에 뛰어들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처음 봅니다.
2: 이야, 저렇게 우리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격동되네요.
5: 동무들, 젊은 공군 동무들, 참 잘 왔어. 우리가 동무들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 지금까지는 적들이 하늘을 독차지했는데 우린 정말 진저리가 났어. 어서 인민들의 빚값을 받아내라고!

0: 소녀애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밥을 짓던 여성들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왔다. 그들은 중국 비행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환승을 질렀다.
1: 중국 비행기야! 중국 비행기야!
2: 중국 비행기라고? 어디?
3: 중국 비행기야!
2: 중국 비행기예요!
3: 중국 비행기예요!

제비는 벌써 적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인차 대형을 바꾸더니 한 대는 옹호하고 한 대는 폭격기를 추격했다. 적기들은 대형이 오수선해지더니 인차 침착성을 회복했는지 수적 우세를 믿고 아군 비행기에 대들었다. 하늘에서는 저가의 비행기들이 실북 나들듯 왔다 갔다 하면서 규관포를 쏘아댔다.

0: 쳐다보며 많은 적들과 맞닿던 아군 비행기들이 걱정되어 손에 땀을 쥐었다.
1: 야단났구만.
2: 아니, 왜 그럽니까?
1: 저거 보시오. 우리 비행기 한 대가 저희에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0: 폭격기를 추격하던 아군 비행기를 적기 한 대가 뒤쫓고 있었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사태는 매우 위급했다. 유대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3: 어머! 위를 조심하오!
1: 여기서 소리친다고
4: 비행사가

0: 아우,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1: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유대선의 소리를 듣기라도 했는지 갑자기 고도를 낮췄다. 그러자 뒤쫓고 있던 적기가 우를 스쳐 지났다. 그러더니 고도를 높이면서 중형 폭격기를 추격했다. 아군 비행기가 잠깐 사이에 중형 폭격기를 따라잡았다. 아군 비행기의 기수에서 불줄기가 뿜겨져 나오더니 중형 폭격기에 불이 확 달렸다. 중형 폭격기는 술에 취한 놈처럼 비틀거리다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2: 이야! 잘한다!
3: 잘한다! 잘한다!
1: 폭격기가 추락되는 것을 보고 적기들은 당황해서 남쪽으로 꼬리를 뺐다. 또 은제비는 성선하서 계속 적기들을 추격하여 남쪽으로 날아갔다. 은제비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흰 연기만은 낭만적인 그림처럼 쪽빛 하늘에 걸려 있었다.

0: 리대순이 부대로 돌아왔다. 탐부에서는 연락병인 양춘을 시켜 그를 3년까지 호송하게 했다.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던 곽상이 반갑게 뛰어왔다.
1: 이게 류 대순 동무 아니오? 우리 대순 동무가 돌아왔구만.
2: 여자 동무, 그간 잘 지냈소?
1: 잘 있었지. 동무는 조국이 간 지 반년이 넘었지.
2: 아홉 달쯤 되오.
1: 자, 동무들, 류 대순 동무가 돌아왔소.
3: 대순 동무
1: 언제 우리에게 보고하겠소?
2: 그 참 명장 동무도 급한 성민은 여전하구만. 지금 막 도착한 사람 보고 보고부터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1: 자, 그럼 먼저 련부로 가겨.
0: 그때 한 옆에 서 있던 양춘이 곽상에게 경례를 올렸다.
4: 임무를 수행했으니 전 돌아가겠습니다.
1: 대련아, 우리 련의 식사가 그닥 짜느니 돌아가겠다 그 말이냐?
4: 아닙니다. 왜 그냥 저의 아명을 부릅니까? 나도 과명리 있는 사람인데.
1: 그럼 앞으로는 양춘 동무라고 부르지. 어때?
4: 진작 그러셔야죠.
1: 죄꼬만 게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4: 농담은 그만해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서.
1: 그건 또 무슨 소리냐?
4: 내가 부탁한 일은 언제 해주시는 겁니까?
1: 아, 저동 문제 말이냐? 그건 안 될 것 같다.
4: 아, 왜 안 됩니까?
1: 연대에 오고 싶으면 내가 직접 단장 동지와 정치위원 동지를 찾아가 말해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지 말고.
4: 이젠 누구한테도 정을 들지 않겠습니다.
1: 이놈이 제 쪽에서 시톡해가지고는. 그래, 너 뭘 믿고 큰 소리냐?
4: 단장 동지가 승낙했거든요. 2-3일 후에 인차 연대에 오게 돼요.
1: 정말이냐?
4: 거짓말이면 나 강아지 새끼예요.
1: 그런데 왜 능청스럽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냐?
4: 그야 뭐 류장 동지가 나를 진심으로 관심하는지 안 하는지 중도 보느라고 그랬죠?
1: 아, 이놈이 보사보사하니까 어? 나보다 더한 깨달이구나. 어?
0: 양춘은 깔깔거리면서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간다. 곽상은 류대선을 데리고 1호 갱도에 있는 련부로 들어갔다.
1: 대순 노모, 우리 련의 골들이 어떻소?
2: 아, 정말 생각밖이요.
1: 하지만 아직 멀었어. 동무도 아까 나무를 미어 올리는 걸 보았을 거요. 갱도문을 든든히 하는 위에도 난 목수 동무들에게 총을 씌워놓을 틀이며 그릇들을 올려놓을 잔장이며 안즈뱅이 상이며 걸상들을 만들게 할 생각이오. 놈들이 물러가지 않은 한 우린 놈들과 싸워야, 놈들을 요성낼 때까지 싸워야 한단 말이오. 난 제국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기운이 센지 겨뤄보겠소. 그것도 등잔과 같은 거라 말이오. 그래, 기름이 마르지 않은 등잔이 있을 수 있겠소?
2: 그래야지. 조국 인민들이 우리를 든든히 지지하는데 우리가 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1: 이번에 조국이 가서 어떤 곳을 돌아다녔어?
2: 아, 북경, 서안, 란주, 은천, 옥문, 신강, 조국의 서북 지방을 거의 다 돌아다녔어.
1: 그러기에 그렇게 오래 했었구만. 모수석을 만나봤소?
2: 만나봤소.
1: 준례 총리와 주덕 총사령도 만나뵀겠지?
2: 다 만나봤소.
1: 그분들은 옥치가 건강하시겠지?
2: 하, 초상화에서 뵙던 때보다 좀 축해진 것 같았소.
1: 물론 그러시겠지. 새 중국이 창건된 지 몇 해 되지 않고 나란 일도 몹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큰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신뢰하시겠소.
2: 그날 난 얼마나 격동되었던지 눈물이 쏟아져서 한마디 말도 여쭤보지 못했소.
1: 하지만 난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어. 해방전쟁 때 우리 부대는 여러 번 서백파 가까운 곳까지 갔지만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 이번의 동무는 얼마나 큰 용왕이오.
2: 난 이번에 받은 감동을 전투에서 잘 싸우는 것으로 보답해야겠소.
1: 모석이 훌륭한 전사라면 응당 그래야지.
0: 얼마 후 곽상래 려는 일선에 배치되었다. 한동안 아군은 령량을 집중하여 갱도굴설을 하다 보니 주동적인 공격을 별로 조직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의 기염이 점점 사나워졌다. 놈들은 낮이면 포사격의 오모를 받으며 아군 갱도 전연에 접근하여 파괴 책동을 감행했고 밤이면 소부대를 파견하여 교란했다. 곽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맑게 개인 어느 날 오후 사장이 진지 시찰을 나왔다. 곽상이 사장에게 다가갔다.
1: 사장 동지,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5: 무슨 건의요?
1: 제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는 속에서 조미 수세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5: 보아하니 곽상 동무가 또 손바닥이 근질거려나는 모양이구만.
1: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좋습니다. 우리는 갱도를 든든히 구축하긴 했지만 결함도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갱도를 단지 포사격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갱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갱도를 구축한 목적은 더욱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5: 옳은 말이요. 우리는 언제나 소극적인 방어를 반대해와서 모주석께서는 늘 이렇게 교시했어.
1: 하지만 요즘 우리는 별로 전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이면 적의 보병들이 우리 전연진지에까지 기어들고 포격과 포사격으로 갱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교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간 전투에서 우리가 주동이 아니었습니까?
5: 그럼 동무의 의견은 뭐요?
1: 저의 의견은 소분대의 야간 활동을 강화하여 중간지대를 쟁탈하자는 것입니다. 야간 전투에서 우리가 주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놈들의 대가리에 오줌을 갈기면 갈겼지 놈들이 우리 앞에서 침을 뱉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동무와 나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는구만.
1: 네? 사장 동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5: 내가 오늘 온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1: 그 말씀 들으니 힘이 부쩍 납니다.
5: 사당위원회에서 곧 결정짓게 될 것이요. 그럼 동문이가 먼저 한계 분대쯤 파견하여 한번 시험삼아 해보라고.
1: 네, 알았습니다.
0: 곽상은 사장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면서 흐뭇하게 웃었다. 사장을 바래고 난 곽상은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이번 전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생각해보았다. 그때 로보모라고 불리우는 꼬마반 반장 진삼이 집안에 들어섰다. 진삼은 희쭉희쭉 웃으면서 곽상에게 다가왔다.
2: 견사동무, 이번 임무를 누구한테 맡기겠소?
1: 임무라니?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2: 날 속이지 마. 이 임무를 우리 반에 맡겨줘.
1: 이 동무 이거 귀신이 따로 없구만. 근데 이건 누구한테서 들었소?
2: 그저 짐작이 지나지 않소.
1: 짐작이라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아까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림자가 언뜻하는 것 같아 뒤를 돌아다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 누가 엿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봐.
2: 양춘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들었다오. 그렇다고 그 애가 정말 일부러 엿들은 거 아니오?
1: 그 깨소배기 같은 놈이. 그 애를 좀 잘 단속해야겠소. 내가 련부에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자네가 그 애를 데려다가 잘 교양하겠다고 하기에 꼬마반이 보내는데 이게 뭐요? 그 놈이 어릴 적 장난꾸러기 본성이 여전하다 말이오.
2: 아이고, 우리 안장 너무도 참. 앞으로 음악이 단속하면 되잖소. 우리 반에는 신병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적들과 맞다들지 못했소. 그 도무들을 먼저 소형 전투에 참가시켜 단련해내면 후에 큰 전투를 할 때 좋은 점이 많을 게 아니오. 안 그렇소? 령장 도무도 늘 말하다시피 조선의 싸움터는 큰 훈련장이란 말이오.
1: 좋소, 좋소. 그럼 내가 로버본과 의논해보겠소.
0: 꼬마반 반장 진삼은 만면에 웃음을 담고 꼬마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 반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저물기 전에 보슬비가 내렸다. 다행히도 인차 날이 들리면서 서쪽 산마루에 신날 같은 초생달이 떠올랐다. 박지도 캄캄하지도 않아 야간 전투를 하기에는 안성맞춤한 밤이었다. 진삼과 꼬마들은 거뜬한 차림을 하고 떠났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로컬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초록으로 오더니 어느새 노랑, 주황, 빨간색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가을의 향연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향기에 도취된 이들은 우수수 흩날리는 낙엽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그 낙엽에 사랑을 담아 추억을 실어 작은 메시지를 전해보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가을의 황홀함과 함께 가을 향기에 취해 그리움의 엽서를 적어보면서 가을의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경숙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강물을 감상합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영정시 비암 산풍연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창 즐겁게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 우리 중앙산교 퇴직교원들입니다.
0: 네. 오늘 어떻게 돼서 여기 오게 됐습니까?
1: 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퇴직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더 한층 단련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0: 네. 저희는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1: 예, 우리 중앙산교 퇴직교원들이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노랑물 분홍물 노래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0: 가을이 마늘에 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한낮에 내리쬐는 볕은 고양이도 잠들게 하는 포근함을 느끼게 하지만 아침 저녁에 랭기는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훈춘시 경신진의 장홍련 씨는 날씨가 싸늘해지니 근래 기운이 떨어져 하시는 할머니가 걱정된다면서 모든 노인님들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따스한 겨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김선날! 아야, 아직 아이 남았는가?
2: 이 어이게 무슨 일이야? 이야, 이게 10년 전에 우리 초마을이 아이구나. 이야, 마을이 정말 깨끗하구야. 잘해놨다.
3: 순애 오빠.
2: 어? 이게 누구야?
3: 어머나, 오빠 얼굴
2: 쟤? 이게 에라야, 야.
3: 어머나, 오빠.
2: 야, 이게 오라마이구나.
3: 오빠 좀 재고 살았구나. 오, 이따다야.
2: 누구 이내 죽었다대?
3: 야, 아줌마 오빠. 아니,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는가 했지.
2: 야, 야. 닌데 소식이 없는 건 다 죽었겠구나, 그래, 뭐.
3: 오빠.
2: 아우, 허리야, 야.
3: 오빠, 오빠. 한국에서 일하다가 상해했다며.
2: 아, 괜찮아.
3: 그래, 뭐, 좋은 동생 옆에서 한국에서 치료하지. 아니, 텅 빈 마을에 돌아와서 뭐하오?
2: 어째? 너를 보고 싶어 왔다, 어째?
3: 아니야, 오빠, 정말, 정말.
2: 야, 야, 저 딸래리. 정말인가지?
3: 이 또 두바이 같은 게. 같은 거 없으면 그렇다, 멋스.
2: 야, 야. 근데 이제 금방 님 모습 식전 버스로 타고 왔다는 게.
3: 야.
2: 그니까 니 이 마을에서 아예 산단 말이야.
3: 오빠도 없는데 내 이 마을에서 무슨 멋에 살겠어, 야? 오빠 그렇게 무정하게 훌쩍 떠나간 다음에 나도 그저 집이고 밭이고 데려주고 시내에 가서 보모지라.
2: 무슨 일 아니? 보모지로?
3: 야.
2: 야, 어지간하면 야 최고에서 살 게지.
3: 오빠 그렇게 간 다음에 내 이 마을을 떠나면서 속으로 오빠를 얼마나 욕했는지 아오.
2: 이게 울제? 야, 이래 보면 야 내 별은 내 제일 진 것 같구나.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3: 아유, 오빠 10년 만에 이 마을에 돌아오는데 미칠까봐 내 이렇게 올라왔지. 내 밖에 오빠를 생각하는 사람 있어? 응?
2: 근데 미치다 있네. 무슨 거 미친단 말이야?
3: 이거 봐, 이거 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지금 중국 형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오? 야? 재작년부터 야? 그 무슨 빈곤 부축인지 뭔지 이런 운도 벌렸는데
2: 어.
3: 거저 야? 무슨 챔빗을 썩게를 훑듯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 집집마다 댕김에 이 집에 쇠 있는가,
2: 어.
3: 어? 그 다음에 댄스 있는가, 선풍기 있는가, 세탁기 있는가, 심지어는 그 한국의 쿠쿠 댄파고 있는 거 다 조사한다.
2: 근데 어제 내가 그 어제 촌자에게서 들은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야.
3: 야.
2: 어제 그 촌자 얘기라는 거냐?
3: 야.
2: 지금 나라에서 빈곤 부추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농민들 수입을 대대적으로 제고를 하고 있다더라?
3: 오빠,
2: 어, 어제.
3: 오빠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또 심하게 심문할게요.
2: 야, 심문이라 해.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신문은
3: 아, 저, 오빠
2: 어?
3: 오빠 딱 모인 게
2: 어.
3: 한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 무슨 말을 잘못한 게 없는가 잘 생각해봐. 야, 잘 생각해봐.
2: 야, 가만히 서라. 야,
3: 잘 생각해봐. 야, 야. 잘못한 게 없어 말어.
2: 내 10년이나 외국에서 돌아다니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다 기억 아니야.
3: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일이 났다네, 일이 났다네. 나는 지게 나는 지게.
2: 야, 야, 야, 야. 이래 보면 고해라고 돌아온 게 잘못도

0: 어째 장식했겠어? 요 오빠 코끝에다가 여수 발라가지고 요 오빠 입을 밀어서 요런 조소 해가지고 또 울쩍 뛰어 올라가자는 게 이게 뻔하진 뻔하진.
1: 야야야야 이 사람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한심하게 논다니 내 촌장질할 때만 완전히 다른 파이구나.
2: 안녕하십니까. 여기
0: 예.
2: 예 제일 세계로 내려온 로키철이라 부릅니다. 예.
1: 자 일석이
2: 예.
1: 내 볼라이카나 우리 집 장식한 것 같던데
2: 예.
1: 내 돈 얼마 내면 되겠어?
2: 아 그건
0: 이제가 오빠
1: 어떻게
0: 오빠 장식회를 했어? 응? 촌에서 전에끼리 한 게인데 오빠 왜 그 돈이야? 또 있어 그나서 그 돈이 난 주 날 주
3: 그래도 그렇지
2: 너 선사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자 우리 이거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할 얘기도 많은데 자, 예. 자, 전사 앉으시오.
0: 야, 앉으란데 귀도 가세요, 어째?
1: 야, 그 정말 얘기 아니에요.
2: 자, 예, 전사 자, 먼저 이 카드를 받으셔.
0: 무슨 카드?
1: 아니, 이건 무슨 카드요?
2: 예, 이 카드 바로 사회보장카드란 겁니다. 예, 이 카드만 있으면 주원하면 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데 나는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2: 아, 로촌사에 없으니까 로촌사의 동생분하고 연락하고 신청한 게 바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 내 동생하고?
2: 예.
1: 그래 뭐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 조언해도 된단 말이오?
2: 예? 지금 이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바로 신청하면 이 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 세상에야.
0: 아, 내가 또 저기요. 내가 또.
2: 이름이
0: 내 이름이
2: 예
0: 어에란
2: 예
0: 오늘이란 어예 애비란 에예란 초란 난 어에란
2: 야 아줌마 여기 희들이거든 어에라에라
0: 예예
2: 자 보기셔 예 자 자 어에 여기 있습니다
0: 뭐야 오빠 내가
1: 잘 됐구나 잘 됐구나
0: 주셔
2: 아 근데
0: 예
2: 전화번호는 있는데 아무리 전화를 쳐도 받지 않지 그리고 왜 사지 없어서 신청 못했습니다
0: 아이 이 촌의 영도들이 내 시내에 가는 거 다 아는데 어째 못 찾는단 말인가? 예?
1: 야야야야 네 무슨 이 촌의 사람들 전화는 누기고도 알 받는다며 그래서 널 어디가 찾니?
0: 아, 딱 찾자 못째 못 찾어 야? 나 성이 없어 그렇지 예? 어이구 전에 친척이 돼보지 못 찾는가? 정말 사람 조그나도 더럽게 조그난다니
1: 야야야야 네 아무리 세심할 거라도 이 문제는 딱 네 잘못이 같다 정말
2: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줌마 급해하지 마시고 예 옳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온 바에 사진 한 장 내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바로 내려올 겁니다.
1: 야야, 빨리 신청해라. 인천 내려온다, 제야.
0: 사진 내면 인천 내려온다고?
2: 예, 예.
0: 아구야, 사진 샀던 내 오이신 안에 가져가지고. 보기셔, 예?
2: 예.
0: 어떻게, 이런 거?
2: 예?
0: 이런 거?
1: 이런
0: 거?
1: 예, 진짜 세야지.
2: 아줌마,
0: 예.
2: 증명사진 내야 됩니다.
0: 아, 증명사진? 내 10자리라도 바치겠습니다.
2: 한 자리면 됩니다. 예.
1: 어쩐 자리? 자, 앉으셔.
2: 야야야.
1: 앉고.
2: 또, 이, 저주 통자 받으셔.
1: 아이, 이거는 또 무슨 통자요, 이게?
2: 예, 이게, 바로, 너 촌장의 그 낡은 빈지고,
1: 야.
2: 우리 촌에서 새로 장식해서 민박으로 만들어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1: 야?
2: 그 장식비니 다 지해냈으니까, 이게 안에 있는 돈이 너 촌장의 응당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1: 야, 이거 뭐, 나 이거 그간 집에도 없었는데, 이거 내 받아 되겠어, 이거?
2: 야, 촌장에도, 집세가 없어야 받아야 되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1: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2: 자,
1: 야 세상에 이런 일도
2: 건달아 건달 야 재작년에 제가 그 시진핑 총서기가 우리 연변에 다녀가시고
1: 야.
2: 또 우리 연변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1: 야.
2: 우리 연변으로 찾아오는 유람객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1: 야.
2: 그래서 우리 천민위원회에서는 그 우리 촌의 빈곤호들을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새로 싹 장식해서
1: 야.
2: 유람객들이 주숙할 수 있게끔 민박을 만들어서 돈을 대단히 벌었습니다
1: 생각 잘했어 이모
2: 아침에 야, 앞으로 그 전기 대단히 좋습니다
1: 이야 이모 정말
0: 정말 통자 복용
1: 통자
0: 이거 오늘 또 고도였어
1: 어제 그래 어제
0: 어머나
1: 어제 기다니 야 어제 나무 통자 주기래
0: 이게 동그라미 네 개제. 오늘 나눠 주게.
1: 야야야야. 아 또 남이 돈 벌었다가 이제 배달 수세 나니 좀.
0: 배달 수세 나도 못해 배리 똑 끊어지는 거 썼지.
1: 이게 근데 네 아까 내보고 뭐 해야 되니? 응? 그게야. 나 오빠 코트에다가 여섯 발라놓고 오빠 입을 어째서 이 개뿔도 모르게 어째 콱 하나 어째 나를 그제.
0: 그때는 내 낡은 집 장식해놓고 이렇게 똥까지 줄려니 누기 생각했겠어. 누기 생각했겠나.
1: 항상 고로 참새고로 쓰던 게.

0: 됐다 싼 패스.
1: 나도 확실히 주지 말고 손에다 열쇠를 몇 개 꼈는 거 그랬다.
2: 나눠지게. 아줌마 아줌마 아까 그 옷이랬던가 옷이랬던가
1: 오게 뭐지 난 배 아파 죽겠다는데.
3: 우씨 오빠 어? 어제 난 대눈이 이렇게 강개라도 없어야 우씨 이번에 시내 올라가면 좀 점 쳐봐야 되겠다. 무슨 귀시부터는도
0: 야 점 내가 쳐줄게. 너는 제 털을 빼서 이렇게 제 공개 밀어있나다. 아이고 야
2: 여기 있구나. 아줌마는 집 뒤 저 촌에서 민박으로 사용했습니다.
0: 야야야 잘 됐구나. 야 너네 집도 민박으로 사용했단다. 야야야
1: 어째 내 배 아파하니까 둘이 날 놀려.
2: 야 아이 아줌마 말아 이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한가.
1: 아이 내 5년치 집세를 한 세 다 받고 새로 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넣어주고 내 뭐 세 살 먹은 어린 난간하제.
2: 예 아줌마 그분들은 있잖아 저 시내 올라가서 슈퍼를 하겠다고 촌민요에다 열쇠를 바치고 떠난 지 오래됩니다.
1: 떠나다. 그래 우리 집은
0: 이제 일석 이야기 못 들었니? 아 너네 집도 이미 다 장식해서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다지야.
1: 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2: 아줌마 민박 수요가 어찌나 늘어나는지 우리 촌에서 방법이 없어. 우리 촌민위원회에서 담보를 서고 예. 아주머니네 집을 민박으로 사용했습니다.
0: 무슨 촌민위원회에서
1: 어머 말마 절석이
2: 예.
1: 이제 말 다시 해보죠.
2: 다시. 촌민위원회에서 담보를 예. 서고 아주머니네 집을 민박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0: 야
2: 잠깐만 자 아주머니 예. 이 은행 카드를 받으셔.
1: 예?
2: 야 이거 아주머니 주겠다고 해. 아무리 전화 쳐도 받질 않지. 오늘 잘 됐습니다. 이게 아줌마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0: 저 잘 됐구나 그게.
1: 어머나 난 어떻게 난 어떻게
0: 야야야 우리 아줌마 말아 어째 이래. 야 어째
1: 세상에
0: 어째
1: 세상에 이런 일 다 있어.
0: 어?
1: 오빠
0: 어?
1: 오빠 천장질 할 때도 이렇게 본인이 동의 없이 막 이랬어.
0: 난 그런 적이 없다.
1: 어머나 이건 너무하제. 이건 너무하제.
2: 너무하제. 아줌마 어째 이게 있으니까
1: 어이 이게라
2: 이게 있으면 보니
1: 이게라
2: 예?
1: 오빠 이게 있어?
0: 난 이게 없다.
1: 질석이
2: 예?
1: 질석이 이게 있으니까
2: 아이 나 형 잘 된 것 같은데.
1: 아우야 내 말이 그 말이라 말인다. 나 어찌해
0: 야 그만 흥분을 뜯거려라. 여기서 보험 하지 마.
1: 오빠 질석이
2: 예?
1: 아구 낸데도 이렇게 또 호박이 넌 굴자를 굴러도는 날이 있구나. 쨍하고 했을 날 떠난다. 오빠 빨리 우리 집 가보기 와.
0: 야 이 마을 돌면 너네 집 길 받아보니까나 너네 집 구석에 세려다가 샤워기에
1: 야.
0: 변기까지 몽땅 색을 안 사해놨더라.
1: 어머나 질석이 이게 정말인가?
0: 예
1: 아구 야 난 어찌게.
2: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미소를 꾸렸댔은가?
0: 야 정미소는 내 이전에 꾸려서
1: 아구야 그거 어떻게 한가? 우리 오빠 정미소를 꾸려가지고 이 마을에서 1,000,000원 얼로 됐지?
2: 예? 맞구나!
1: 예?
2: 예. 야! 로촌사이 잘 됐습니다.
0: 야.
2: 이번에 우리 촌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0: 야.
2: 여기다가 유기농 쌀 가공기지를 크게 앉힐 예정입니다. 모든 자금은
0: 야.
2: 우리 촌에서 다 되겠으니까 로촌사는 거든 이 기술만 딱 책임져 주시오.
0: 기술만
1: 아야! 기술사 우리 오빠가 이 말이 쌩쌩날 쌩쌩쌩.
0: 야 나도 좀 한마디 좀 하자야.
1: 말하.
0: 근데 이석이
2: 예.
0: 그래서 뭐 이게 일꾼들이 많이 소요되겠는데.
2: 예 그 일꾼들은
1: 예. 손
2: 어제 아줌마 무슨 이게 있을까?
1: 응?
0: 야 할 말 있으면 좀 쇼해라. 이게 감탄이지 마.
2: 예, 예 말씀해보죠.
1: 네 1월로 범행하겠다 말이.
2: 예?
1: 네
2: 1월로 예. 범행하겠다.
0: 아니야 괜찮아. 아 우리 중국도 10년 전에 중국이 아니구나.
2: 예. 어?
0: 우리 같은 백성들을 시내 사람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야 정부에서 정말 애를 딱 쓰는구만.
2: 맞습니다 로천자.
0: 야
2: 이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빈곤어들을 전부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게 우리 당의 분투 목표고 우리가 꼭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0: 이야
2: 로천살
0: 야
2: 아줌마
1: 예.
2: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 중국은 도시와 농촌이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고 그때 가서는 우리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농촌 사람들을 더욱 부러워할 것입니다.
0: 야 맞어
1: 야 질석이 야? 질석이 말을 들은 게

0: 하는 것은 꿀물을 먹은 것처럼 가슴이 맹지끄까지만 달달해 난다.
1: 예. 아, 저 천사야. 아줌마,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예? 우리 빨리 천사무실 올라가서 도상도 찍고 사인도 하기쇼. 야, 이 날씨 대단히 춥구나. 예?
2: 아이고, 춥다. 나 지금 이 온몸이 바로 불어하는 것처럼 후끈후끈해난데.
1: 예?
2: 제자리 여기서 제자리 다 하기요.
1: 여기서?
2: 야.
1: 아, 알았습니다. 그게 먼저 앉으셔.
2: 이성이 그 서류 줘.
1: 예.
2: 제자리 하기요. 알았어.
1: 거기다 사인 하면 됩니다.
2: 야, 알았어. 자, 가만 있어, 야.
1: 예. 여기다. 예, 여기다.
0: 나도?
2: 야, 너도 해야 되지, 야. 빨리, 이거 앉아.
1: 예, 됐습니다.
2: 야, 잘 됐어.
3: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폰 따스한 겨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선뜻 그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남성 정주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홍표 씨는 우리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고향 생각이 더 사무치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면서 노래 그리움은 바람처럼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떠문시 월청진 곡수촌에 거주하는 최송자 씨는 소학교 시절을 추억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 전순옥, 오금자, 김금자, 최송자 네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학교 뒷동산에서 뛰놀고 또 어깨동무하고 다니다가 엉덩방아도 찍고 모래로 까치집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이 친구들은 염소똥을 약이라고 고집부리기도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추억거리도 많았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한자리에 모인 이 친구들은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어도 마음만은 천진난만하고 생기발랄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여 최송자 씨를 비롯한 네 친구들은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노래 고향산차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이 찬바람을 몰고 고향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이맘때면 지는 낙엽이 유달리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낙엽으로 가을 엽서 한 장을 만들어 여름 내내 더위와 싸우면서 힘차게 달려온 가족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문안을 전해봅시다. 가을의 낙엽 사랑이 오색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네, 그럼 가을 엽서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의 엽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적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오히려 그 일을 했던 자신에게 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전생에 불사의 약을 구하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문이었습니다. 강문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았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늙어버렸고 그 누구보다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문은 마을 근처의 숲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문은 겨울철이라 따뜻한 불을 지펴놓고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나무를 자르면서 그는 불을 다시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른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 숲을 지나던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몸이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가 보던 불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강문은 그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를 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손에 물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숲속의 작은 냇가를 건너면서 물이 그의 손에 튀었고 손에 물이 묻은 채로 다시 불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와 마른 풀을 모으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묻은 물 때문에 불은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문이 불을 지피려다 불필요하게 손에 물을 묻히는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말로 이 사건을 비유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불을 지피려다가 오히려 불이 꺼지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일이 잘못될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 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속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일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실수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자. 이 속담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강문이 불을 지피기 위해 물에 손을 담갔을 때 그는 분명히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결국 자신의 목표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나 과도한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과도하게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거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준비와 계획이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 속담은 지나치게 많은 시도나 과도한 노력으로 오히려 결과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되 불필요한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자.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의 필요성입니다. 강문이 숲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그는 불이 꺼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손에 물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상황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변 상황이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 과정에서 내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강문이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를 모으고 그것을 다시 불에 올려놓을 때 그는 너무 서둘러서 물에 손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일의 과정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시간을 쪼개서 일을 처리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은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그 일이

0: 역효과를 낳는 상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강문이 숲에서 불을 지피려다 손에 물을 묻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실수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순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일이나 과도한 시도를 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일상의 작은 실수들이 큰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영양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작용과 섭취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고기나 생선, 달걀과 같은 식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며 폐는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피부, 혈액과 장기, 머리카락과 손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은 단백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와 곡류, 견과류, 씨알류, 그리고 일부 채소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특히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 속에도 두부와 된장, 청국장, 콩나물과 같은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몸속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과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성인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유용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어느 한 가지 영양소만 많이 섭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을 활용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전통 식단을 살펴보면 다양한 콩류와 곡물, 채소를 활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몸과 활기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이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친숙한 식품 속에 들어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다음 순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선 시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무엇이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휴식의 중요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함께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백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몸속에서는 다양한 생명활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걷고 움직이는 활동은 물론이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과정,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까지 모두 여러 기관이 협력하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몸을 구성하는 조직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신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거나 부담스러운 식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해 충분히

곱창, 각종 나물과 곡물 등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생활과 함께해온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식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식사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특정 식품만 반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식품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다양한 채소와 곡물, 과일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올라오면 영양의 균형도 좋아지고 식사의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은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한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콩을 넣은 밥, 신선한 채소와 곁들인 반찬은 모두 식물성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진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건강한 몸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때에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건강한 발달을 돕는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는 데 유용하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식생활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때로는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식습관이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식사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가치는 꾸준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꾸준히 섭취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결이나 유행하는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역시 그러한 건강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그 선택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프로 마지막 순서로 식물성 단백질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특별한 날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먹기보다는 평소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를 조금 더 자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콩과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견과류와 각종 곡물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생활과 함께해온 친숙한 식재료들입니다. 특별히 건강식품을 찾지 않더라도 평소 즐겨 먹는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상에 두부 반찬 하나를 더하고 나물이나 콩을 활용한 음식을 자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어느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콩류와 곡류, 채소류를 함께 활용하면 음식의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과 나물 반찬, 두부 요리와 된장국을 함께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우리 전통 식문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건강한 식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식사 태도도 중요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을 음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면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수록 그 매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두부를 이용한 조림이나 부침 요리, 콩을 활용한 밥과 반찬, 신선한 채소와 곁들인 샐러드 등은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면 식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억지로 먹게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이해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식사 선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콩류나 두부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고 채소 반찬을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접하면 잠시 실천하다가 곧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의 선택,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작은 실천들이 오랜 시간 쌓여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키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져도 건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결국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의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와 생활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건강한 선택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한 가지, 내일 선택할 식재료 하나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가까이 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고 꾸준한 실천이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단백질의 작용과 섭취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성이 깃든 선물 함께 나누면 더 빛나는 가을의 풍요로움 높아진 하늘처럼 마음까지 높아지는 이 가을 상쾌한 바람이 전하는 초대장으로 여러분을 풍요의 계절로 초대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상쾌하고 기후가 쾌적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절이 되면 네, 팔다리에 힘이 없고 움직이기 싫고 말하기 싫어하며 네, 로고남을 느껴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데 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봄에는 졸리고 가을에는 로고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종이의학대학 제1부속병원 영양과 주임 류엄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더운 여름철에는 네, 사람의 피부 습도와 체온이 높아져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물과 염분 대사가 잘 되지 않고 위장 기능이 약화되며 심혈관과 신경 계통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네, 게다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 인체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네, 본전을 비교적 많이 잃게 됩니다. 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땀을 뚜렷이 적게 흘리고 네, 몸도 휴식기에 접어들며 물과 염분의 대사 기능이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소화기 기능이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을의 로고남입니다. 네, 그럼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가을의 로고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가을의 로고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중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하는데 네,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그리고 도마도, 가지, 감귤류, 감, 감자, 포도, 배 등 비타민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이러한 식품의 대사산물은 근육이 필요할 때 생성되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인체 피로를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 날씨가 쾌적하기에 야외 활동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네, 구기 운동과 권법 수련 및 춤은 모두 가을의 로고남에서 벗어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가을이면 폐질환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폐 건강에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4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언수 윤폐법. 네, 뜨거운 물 한 잔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폐를 촉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컵에 부은 후 코를 컵 입구에 대고 부드럽게 수증기를 흡입하면 네, 따뜻한 수분이 폐를 촉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회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면 되는데요. 네,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나 효과가 큽니다. 능동 기침법. 네,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많이 열어야 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기침을 몇 번 하면 네, 호흡기와 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폐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네, 깊은 양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호흡법. 네, 아침에 잠에서 깬 후와 자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네, 심호흡을 할 때 호흡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배가 완전히 확장되고 수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침대에 반드시 누워 배꼽 후에 3근 정도의 작은 베개를 넣고 네, 힘껏 숨을 내쉬며 베개를 들어올린 다음 숨을 들이쉬며 베개를 내려놓습니다. 네, 처음에는 매회 2분, 3분씩 연습하다가 네, 점차적으로 5분에서 10분씩 늘어가면서 네,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이를 2회 5분에서 10분씩 진행하면 됩니다. 항상 웃는 방법. 네, 웃음은 기분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네, 폐를 보양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중의학에서는 항상 웃으면 폐를 맑게 한다는 말이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웃음이 폐를 확장시키고 기서를 청소하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크게 웃으면 네, 더 많은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하고 몸과 마음이 즐거움의 바다에 푹 빠지게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묘적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묘족의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묘족의 가정관을 보기로 합니다. 묘족은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정제를 유지합니다. 가정성원은 2대 또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4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아들은 결혼하면 분가하며 부모는 막내 아들 아니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묘족의 가정에서 남성 가장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가장 그리고 성년 자녀는 가정 사무에 대해 참정과 의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흔하 부모의 재산은 남자만이 계승권이 있습니다. 부모와 분가할 때 양도전이라고 해서 일부의 땅만 부모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들이 계승하며 형제 간의 평균 분배를 합니다. 귀주 동남부의 일부 묘족들은 시집가지 않은 딸들에게도 소량의 논밭을 나누어주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나 형제가 대신 관리하며 시집을 가면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묘족은 직계 친족과 반계 친족 사이가 아주 친밀한 바 가족 동년배 중 직계 반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형제 자매로 호칭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숙부 숙모로 통칭하고 조부 세대는 모두 조부 조모로 통칭합니다. 묘족은 또 가교와 가법이 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형제 자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전통 미덕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와 우스개를 해서는 안 되며 연소자가 연장자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도 금기 사항입니다. 묘족의 혼인 풍속을 보기로 합니다. 묘족은 고대 혈연혼, 군혼, 동거 형식의 대우혼, 일부 일처제 등 형태의 혼인을 경과해 왔습니다. 지금은 일부 일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묘족 사회는 일부 일처제와 혈족 외 혼인제를 엄격히 고수합니다. 묘족의 청춘 남녀들은 서로 눈이 맞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근친 결혼은 엄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묘족의 남녀가 자신들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묘족과 통혼하거나 본 마을의 성씨가 다른 묘족을 결혼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들과 복장이 다른 묘족과의 결혼을 꺼려서 수십 리 또는 수백 리 밖 마을에 같은 복장의 묘족을 찾아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묘족의 청춘 남녀의 혼인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 청년들은 유방, 좌채, 달 밟기, 처녀 만나기 등 행사를 통해서 서로 노래로 정을 나누며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다. 허나 일부 중매 결혼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친지들의 소개로 엇비슷한 집안을 찾아서 시집 장가를 갑니다. 청춘 남녀의 연애 과정에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채색 찹쌀밥입니다. 호남 성보의 묘족들은 원앙새가 그려진 찹쌀떡을 신물로 서로 선물하며 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합판주를 마실 때 주례자는 신랑 신부가 용과 봉, 아기가 그려진 찹쌀떡을 맛보도록 합니다. 묘족의 여성들은 예전에 결혼한 후 시댁에 살지 않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속은 귀주성 동남 지역에서만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묘족의 출산 풍속을 보기로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잘못 들어왔을 경우 다시 나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냉수를 한 사발 마셔야 합니다. 삼모는 늙은 암소고기와 암태지고기, 수탉고기, 야채, 고추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묘족 지역에서는 임산부끼리 만나는 것을 꺼리며 다른 임산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금합니다. 이런 금기를 어기면 출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묘족의 생활 금기를 보도록 합니다. 묘족인들은 그들을 묘자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반면 몽으로 자처하길 즐깁니다. 묘족인들은 양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개를 잡거나 때리는 것도 금기에 속합니다. 묘족의 찹쌀 구운 떡인 츠바를 먹을 때에는 먼지를 털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묘족인들은 장난을 할 때 밧줄이나 천으로 그들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묘족인들이 문어구에 밀짚 모자를 걸어놓거나 푸른 나무 잎을 꽂아놓았거나 묘족인들이 결혼 또는 장례 등 의식을 할 때 손님이라면 집안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길에서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도 금기입니다. 묘족 지역에서는 밥그릇을 제때에 씻는 것도 금기 사항으로 됐습니다. 반드시 새 쌀을 씻기 전에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재산을 날려서 먹을 밥도 모자라게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 위를 다리를 올려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외 여성들이 연장자와 같이 긴 걸상에 앉는 것도 금기시되는 일로 되고 있습니다. 묘족의 갈래가 다름에 따라서 같은 묘족이라도 금기 사항이 서로 다르며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실전된 풍속과 금기 사항 역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묘족의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묘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근의 노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고 해는 아픈 가슴을 가질 때 누구나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후회되는 리별, 아픈 지금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영화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듯 돌이킬 수 있다면, 네, 다시는 실수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들어보시죠.

네, 2013년 퍼스트맨이 발표한 곡 신촌을 못 가는 발표 당시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곡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건 1년 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6에서 참가자 임형우가 네, 예선과 준결승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붙어였는데요. 네, 임형우는 시청자들의 귀를 순식간에 사로잡아 신촌을 못 가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시켰고 네, 음원 차트 역주행까지 일궈냈습니다. 네,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경험담을 불어내 진정성을 담은 곡으로 달달하고 상큼한 감성이 담긴 노래입니다. 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잭스키스의 커플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조용히 찾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네, 잭스키스의 커플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로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추억들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삭이던 우리의 사랑, 세월이 남긴 추억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 세월이 흘러가도 황홀하고 행복해요. 가정 위해,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나는 당신 만나 행복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담아 봅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0: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추수제를 맞은 흥룡강 대지가 가을 거지에 분주합니다. 옥수수, 벼, 대두 등 주요 곡물이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현재 전송의 가을거지 진도는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낯을 들기도 전에 수화시 북림구 진가진 국가급 만무농지 시범구의 쌀은 이미 전부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수확한 벼는 즉시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완제품 쌀로 탈바꿈해 시장으로 나갑니다. 주문부터 수확, 식탁에 오르기까지 완전한 산업사슬을 통해 높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성 전역의 가을 거지가 차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남의 만무 옥수수 밭에서는 대마력 콤바인이 밭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촌의 큰 이랑 밀집식 재배 시범전은 촌에서 통일 관리와 규모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지난해 현지에서 400만 원의 향촌 지능 자금을 확보해 대형 농기구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로써 깊이 가리, 정밀 파종, 련합 수확의 전 과정 기계화를 실현했는데 작업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북한 우신 현대 농기구 전문 협동조합의 친환경 대두 시범 밭에서는 대두 수확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유탄 옥수수 밭에서는 풍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현지에서는 옥수수와 대두 륜작의 볕집 환원을 병행해 대두의 병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흙토지에 유기물을 보충했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10월 12일 현재 성 전체 농작물 수확 면적은 1억 3천만 무를 넘어 가을거지 진도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대두 수확은 80%를 넘었고 경제 작물 수확은 90%를 넘었습니다. 우리 성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은 적어도 경제를 가속화하고 적어도 항공기 장비 제조 산업을 확대하며 농업 식물 보호, 비상구조,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확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드르 우리 성은 탄탄한 항공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적어도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가속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성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은 170억 원 이상을 달성했으며 그중 적어도 장기 제조업이 속도를 내며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항공공급 할빈 비행기 공급그룹 유한회사가 제조한 AC-332 헬리콥터는 기능신뢰성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동안 민용 항공기의 1200kW급 터보프롭 엔진은 지상 성능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전역 항통 부강 기지는 11월 말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 응용과 한량지 테스트에 차별화된 우유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송 식물 보호 드론 보유량은 약 3만 3천 대로 작은 면적이 여러 해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희소한 한량지 적어도 장비 테스트 기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야외 결빙 풍동 테스트를 5대 련지에서 완료해 동북지역 한량지 항공 테스트 장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정책 체계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적어도 경제발전 가속 추진 실시 방안을 제정해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800억 원 이상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옥의 100억 원급 규모의 적어도 제조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체인 리더 기업의 선도적 역할과 클러스터 집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민용 헬리콥터 제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전동, 항공기 부속 전동 등 핵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빈 비행기 공급그룹 유한회사 등 체인 리더 기업들이 이끄는 관련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합니다. 응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우주항공 지상일체화 지능순찰체계가 형성돼 드론 자동 순찰과 여러 부서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또 전성 최초로 강 건너편 적어도 의료 물자 배송 시험 비행을 통해 12분 만에 물자를 전달함으로써 인력을 통한 용도 운송보다 효율이 70% 향상되었습니다. 비상구조, 물류 운송, 지능 순찰 등 응용이 현실화되면서 장비 제조와 운영 서비스의 협동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농업의 신질 생산력 발전, 옥수수 스마트 농장 건설 현장 회의가 일전 흥룡강 농업공정직업기술대학 현대농업 첨단기술 시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라성문 원사팀의 모인 농장 기술이 오리성의 옥수수 밭에 도입된 모습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모인 옥수수 수확기와 량곡 운반차, 이송 호포의 협업 작업, 전과정 모인 수확 과정을 완벽하게 시연했습니다. 이는 모인 농장 실경 교육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실에 진입한 사례로 관련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에 표준화된 참고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흥룡강성 디지털 광고연구원 설립대회가 일전 흥룡강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북 삼성 최초로 디지털 광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대학이 공동 건설한 성급 과학연구 싱크탱크 플랫폼으로서 연구원은 흥룡강성 시장감독국과 흥룡강대학이 손잡고 공동 구축했습니다. 연구원은 빙설경제, 현대농업, 문화관광산업에 밀착해 응용연구를 전개하며 룡강 브랜드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광고, 라이브 방송, 쇼폼 광고 등 신업태에 주목해 광고 거버넌스 모델 혁신을 탐구하고 정부, 기업, 대학, 산업, 연구, 활용의 협력을 심화해 디지털 광고 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업계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져 룡강 브랜드가 전국의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남방항공은 오리성에서 입출국 항공편 약 700편을 운영했고 탑승객은 11만 명을 넘었으며 출발 성수기 일평균 탑승객 수는 8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국제 및 지역 여행의 비성수기 여행 황금기가 찾아왔습니다. 승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부터 연말까지 중국 남방항공은 할빈으로 출발하는 주 21편의 국제 및 지역 왕복 항공편 고빈도 운항 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항공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겨울철 명절 기간에는 인기 로선 운항 횟수를 추가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그중 할빈 서울 로선은 하루 두 편 운항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항공편 수가 한 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비행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반에 불과하며 매일 할빈에서 오전, 오후 각각 한 편씩 출발합니다. 현재 할빈 블라디보스토크 로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편 운항하는데 12월 6일부터는 하루 한 편으로 추가 증편될 예정입니다. 가을빛이 짙어지면서 오리성의 오색산 단풍이 최고의 감상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의 러시아풍 정원에서 서흥알령의 끝없이 펼쳐진 림해까지 북극의 대지는 짙고 화려한 가을 풍경화를 펼쳐 보입니다. 올해 볼가 장원의 가을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자작나무는 금빛으로 단풍잎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며 아스하의 물결은 러시아풍 고성의 뾰족한 지붕을 한 줄기 흐르는 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후의 영향으로 올해 흥룡강 오색산의 관람 시기는 전반적으로 늦어졌지만 그만큼 색감이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흥알령은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었고 당원 대량자하의 단풍나무는 불처럼 새빨갛고 자작나무는 금빛으로 빛나며 찬란한 색채가 산과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합강의 삼림지대 역시 최적의 관람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온 산을 가득 메운 붉은빛, 황금빛, 짙은 녹색이 어우러져 관광객이 붐비는 시기를 피해 찾아와 삼림과 어우러지는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의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너 언제 가? 나 내일 출장인데 내일에 고향에 또 가.
1: 그래? 난 내일 오전 티켓 끊었는데.
0: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인연이 아닐 수 없지. 인연이라도 기막힌 인연이다 야.
1: 왜?
0: 나도 내일 오전 티켓이야.
1: 어머나,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 어쩜 이럴 수가.
0: 그러게 나 성금아,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지 않아? 어?
1: 얘가 또 무슨 말을.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구나. 친구들이랑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만 가봐. 우린 내일 공항에서 또 볼 수 있잖아.
0: 아 그래, 내일 나 공항에 좀 일찍 나갈게. 우리 일찍 도착해서 얘기 좀 나누자.
1: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 내일 보자. 나도 저 모임 마저 마무리해야겠어.
0: 그래, 내일 보자.

0: 어쩌다 나선 출장길에서 성금이는 우연히 또 성국이를 만났다.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아직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성국이가 성금이는 무척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쏙 편하지만은 않았다.
1: 혜원아, 숙모 온다니까 좋아?
2: 좋아요.
1: 숙모도 오랜만에 혜원이 봐서 아주 좋아할 거야.
2: 삼촌, 근데 숙모 언제 나와요?
1: 비행기가 도착했으니 좀 지나면 나올 거야. 우리 잠깐만 기다리자.
2: 네.
3: 도착했네.
4: 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리 줘.
3: 괜찮아. 네 짐도 만만치 않구만.
4: 이것까지야 뭐 괜찮아. 자. 예.
0: 성국이가 성금이 짐을 빼앗아 자신이 빼고 위에 올려놓고 성큼성큼 앞장서 밀고 나온다. 그 뒤로 등에 작은 가방 하나만 달랑맨 성금이가 가볍게 뒤따라 나온다.
5: 성아!
3: 혜원아! 정글씨!
4: 아, 누구야? 아, 너 마술 나온 사람들이구나.
3: 아, 그래.
5: 성아!
3: 혜원아!
1: 성금이, 학습은 잘하고 왔어?
3: 네, 성걸씨.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왔네요. 혜원이까지 데리고.
1: 아, 혜원이가 귀엽고 따라오게 돼서.
4: 저, 성금아, 이 짐들은 내려도 되지?
3: 어,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1: 그런데 이분은?
3: 아, 성걸씨,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친구는 내 대학교 동창인데 성국이라고 불러요.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마침 같은 비행기 별이어서 함께 왔어요. 성국아, 내 남친. 그리고 얘는 내 남친 조카 혜원이.
4: 성국이라고 반갑소.
1: 성금이한테 이런 동창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반갑소, 성걸이라.
4: 성금아, 그럼 남자친구가 마중 나왔으니 먼저 갈게. 나 또 연락하자.
3: 어, 그래, 잘가. 나중에 봐.
4: 어, 그래.
1: 성금이, 가겨.
3: 네. 혜원아, 그동안 잘 있었어?
2: 네, 숙모. 숙모, 오늘 우리 집에 가요?
3: 혜원인, 내가 혜원이 집에 가면 좋겠어?
2: 네. 나 숙모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3: 그래? 뭔데?
2: 스티커북. 숙모, 나 스티커 20개 다 붙였어요.
3: 우와, 진짜? 혜원이 너무 잘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지? 이젠 아주 자연스럽게 말투가 다 고쳐졌구나. 너무 잘했어.
2: 아, 맞다. 그리고 일기도 썼는데? 숙모는 일기 썼어요? 우리 교환일기 쓰기로 했잖아요. 잊어버린 거 아니죠?
3: 아니, 잊어버리긴. 혜원이랑 한 약속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아, 잠깐만. 그러면 숙모가 혜원이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겠네. 바른말, 존댓말 쓰기, 성공 선물?
2: 무슨 선물 줄 거예요?
3: 숙모가 출장 갔다가 혜원이 주려고 선물 샀지. 집에 가서 보여줄게.
2: 야, 신난다. 삼촌, 다 했는데 다 왔어요. 빨리, 짐 실어요.
1: 그래.
3: 성걸씨, 아까부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1: 아니, 일 있긴. 어서 타.
3: 네.
2: 내가 앞에 앉을래.
3: 어? 혜원아, 뒤쪽에 앉아도 마찬가지잖아. 얼른 타. 빨리 집에 가야지.
2: 올 때도 내가 삼촌 옆에 앉았는데 숙모가 뒤에 타요.
1: 애가 앞에 앉겠다면 앉히면 되지. 성금인 뒷좌석에 앉소. 혜원아, 삼촌 옆에 타.
2: 알았어.
0: 혜원이가 시뚝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올라탄다. 성금이가 뒷좌석에 오르자 성거리가 차시동을 건다. 태원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성거리와 성금이는 서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는다.

0: 그날 저녁 어느 조용한 커피숍.
1: 성금이, 출장 갔던 일은 잘 됐어? 피곤하겠는데 만나자고 해서.
2: 아니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녁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보. 그동안 이것저것 결혼 준비들 하느라 바빴겠네요.
1: 나야 뭐 괜찮소.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나저나 출장 갔던 일은 잘 돼서?
2: 네, 배울 것도 많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1: 여러 사람이라. 그 사람들 가운데 성금이 그 동창도 있었어?
2: 네? 동창이라뇨?
1: 오늘 공항에서 만났잖소. 성금이랑 같이 온 그 동창 말이요.
2: 아, 성국이? 걔는 오기 전날 우연히 만난 거예요.
1: 정말 묘한 우연이군. 하필이면 출장 간 곳에서 그 친구를. 그 동창이란 사람은 여기 올 때마다 성금이를 만나나 보지?
2: 성글씨,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같은 비행기 편으로 온 것뿐이라고요.
1: 우연이라긴 너무 다정해 보이더군. 지난번 그 지갑도 그 친구가 준 게 아니오? 새 지갑 바꿨다더니.
2: 네? 맞아요. 그 친구가 고향에 오면서 동창들한테 선물을 다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직도 속에 넣고 있었어요?
1: 왜 난 성금이한테 그런 동창이 있는 줄 몰랐어? 동창 모임을 한다더니 술에 취해서 그 친구랑 단둘이 나온 것도 봤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성금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이젠 몰래 출장까지 같이 다녀? 나한테 이래도 돼요? 결혼을 하겠단 사람이.
2: 성걸씨, 모자를 너무 크게 씌우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친구도 못 만나요? 출장 갔다 우연히 만났다는데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요? 지갑을 선물 받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땐 말이 없더니 여직 속에 꽁 하고 넣어뒀어요? 아, 이제 보니 성걸씨가 아까부터 말이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아이 참, 남자가 속이 왜 그렇게 좁아요?
1: 아니, 이게 내가 속 좁은 거요? 성금이가 날 믿게 행동을 해야지. 혜원이도 데리고 갔는데 숭보가 웬 남자랑 다정히 공항에서 나온 걸 보면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
2: 아니, 점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성골씨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원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어딜 가나 혜원이를 데리고 다녀요? 우리 둘의 데이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 수석에 왜 맨날 혜원이가 앉아요?
1: 지금 여기서 혜원이 말이 왜 나오? 혜원이가 문제요? 혜원이는 아직 애인데 왜 성금인 혜원이한테 그렇게 예민하? 이상한 사람이군 정말.
2: 그래요, 내가 이상한가요? 성걸씨가 날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도대체 성걸씨에겐 나 무슨 존재인가요?
1: 나야말로 성금이한테 무슨 존재요? 이렇게 날 무시해도 되는 거요?
2: 무시라니요? 내가 언제요?
1: 됐어, 더 말 마오. 귀찮구만. 이마 일어나겨.
0: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감지하며 성거리와 성금이는 불쾌하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랑이란 사람이란 때론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평생을 건 약속 앞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사랑도 사람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0: 너 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1: 아니 일 없어. 아까 우리 학교 선생도 나보고 그러더라.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0: 그래. 그럼 뭐 힘든 일이라도 있어?
1: 아니 괜찮아. 빨리 일 봐.
2: 그래. 좀만 기다려. 일 끝내고 같이 퇴근하자. 어?
1: 그래. 천천히 정리해.
2: 어때? 새 신부. 요즘은 아주 꿀단지에 파묻혀 살겠구나. 응?
3: 놀리지 마. 꿀단지는 무슨?
2: 왜? 얘가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얼굴 보니까. 응?
3: 생각나면 짜증이 나.
2: 왜? 남친이랑 다퉜어?
3: 벌써 사흘째인데 연락도 없어. 내가 이런 사람하고 과연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2: 어디 뭐가 그렇게 심각해? 니들 혹시 냉전 중이니? 서로 연락을 안 했어 요즘? 아니 무슨 일인데? 응? 한참 깨알이 쏟아질 시기인데 냉전이라니? 그것도 살 시기나. 야, 너 냉전은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부부도 냉전이 오래 가면 헤어진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냉전이 뭐야? 응? 예. 너 웃어? 왜 웃어?
1: 내가 말하는 게 꼭 우리 엄마 같아서.
2: 어?
1: 우리 엄마가 알면 아마 너랑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야. 야, 넌 결혼도 안 한 내가 뭐 주부 생활 10년쯤은 해본 사람 같다.
2: 결혼이란 거 뭐 꼭 해야만 알겠니? 주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알지. 그래, 어디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새색시가 이렇게 삐치게 된 거야?
3: 글쎄 말이다.
4: 미옥이 반죽 전 우스개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린 성금이가 미옥에게 며칠 전 일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 한편 성그린의 집. 퇴근한 성그리가 문을 떼고 들어선다.
5: 삼촌!
6: 혜원아.
7: 이제 오냐? 애가 눈 빠지게 기다렸다.
6: 네, 일을 다 마치고 오느라고. 혜원아, 준비 다 됐어? 얼른 가자.
5: 삼촌, 나 엉령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엄마 탄 비행기 도착하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요.
8: 애가 엄마 오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어찌 보채는지. 얼른 혜원이를 데리고 누나마 좀 가봐라.
7: 그래, 혜원아, 얼른 삼촌 따라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엄마랑 같이 와서 먹어.
5: 알았어, 할머니. 삼촌, 우리 빨리 가요.
6: 알았어, 가자. 다녀올게요.
7: 그래.

0: 그래도 너에게 다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구나. 묘가, 나 바보 같지?
1: 아니, 얘도 그럴 수 있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그만한 것도 못 믿어주면 그러면 어떡해? 성국이하고 넌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아니니?
0: 해석을 못하겠어. 해석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냥 믿어주면 될 일인데. 공항에서 함께 나왔다고 우리 사이를 의심할 줄은 정말 몰랐어.
1: 널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좋게 생각해봐. 남자의 질투. 그게 어쩌면 여자들의 질투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
0: 질투?
1: 응.
0: 이게 다 네 탓이야.
1: 뭐?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왜 내 탓이야? 아니, 참.

0: 이 지갑 때문이지. 어? 네가 나한테 이 지갑을 주지 않았어도 성걸 씨가 오해는 안 했을 거야.
1: 참, 남자가 속이 좁기는 좁쌀만 해가지고.
0: 몰라. 이 지갑 너 가져. 난 안 가질란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0번째 시간입니다.

0: 이게 다 네 탓이야.
1: 뭐?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왜 내 탓이야? 아니, 참.
0: 나 이 지갑 때문이지. 어? 네가 나한테 이 지갑을 주지 않았어도 성걸 씨가 오해는 안 했을 거야.
1: 아이, 참. 남자가 속이 좁기는 좁쌀만 해가지고.
0: 몰라. 이 지갑 너 가져. 난 안 가질란다.
1: 어머, 어머머. 아니, 아니, 아니 너 애매한 지갑하고 화풀이를 하네. 안 가지면 말어. 그냥 버리던지.
0: 그래. 사실 요즘은 지갑이 별 필요 없기는 해. 그치?
1: 모르겠다. 지갑이 필요 없는지 사람이 필요 없는지. 어? 그나저나 난 이 지갑보다 네 남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지? 너 그 조카애가 신우이 맞잡이로 될 거라고.
0: 나도 모르겠어. 애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아, 애도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해줄 거 다 하다가도 성걸 씨가 나서기만 하면 심기가 뒤틀린단 말이야. 나 왜 이럴까? 내가 정상이 맞아?
1: 그래. 나도 그럴 것 같다. 사실 애가 미운 게 아니라 성걸 씨 마음속에 누구보다 우선이고 싶은 네 마음이 문제지. 맞지?
0: 그런가? 질투라고 하면 나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아니라고 하기엔 밤마다 부딪히고 다투고 너무 힘이 들어.
1: 그게 아마 한 집 식구가 되는 과정이겠지. 어차피 넌 결혼하면 1년 동안 시부모랑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럼 그 애하고도 같이 1년을 부대껴야 한다는 얘기잖아.
0: 그래, 1년. 성걸 씨가 하도 진지하게 약속을 하길래 동의는 했지만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금의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걷어치우고 싶어. 봐봐, 지금까지 연락 하나 없잖아.
1: 하, 그거 참 괘씸하네. 예, 너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알았지?
0: 그래, 알았어.
1: 됐어. 저녁 먹으러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알았지? 콜?
0: 콜?
1: 가자.
2: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혜원이를 곁에 앉히고 핸들을 잡은 성거리가 신호등이 켜지는 틈을 타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3: 진짜 연락을 안 한다 이거지. 벌써 사흘째인데.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버텨보자고.
4: 삼촌, 우리 엄마 몇 시에 도착한대요? 우리 빨리 가요.
3: 급해 마, 혜원아. 거의 다 왔어.

0: 태훈아, 저기 엄마가 나오네. 봤어?
1: 어디?
0: 아, 저기.
1: 어디? 저기. 어, 어, 엄마다. 엄마. 엄마. 여기야. 태훈아. 엄마. 사촌 엄마. 태훈아. 엄마.
2: 우리 혜원이 많이 컸네. 키가 한 뼘이나 자란 것 같아. 우리 혜원이 어디 보자. 보고 싶었어, 혜원아. 우리 혜원이 너무 보고 싶었어.
1: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0: 누나.
2: 어, 그래. 송가라, 고생 많았다.
0: 고생 못 썼네.
2: 우리 혜원이 못 본 새 키만 큰 줄 알았는데 얘도 훨씬 바르게 변했네. 말도 참 이쁘게 한다. 장하다, 우리 혜원이.
1: 엄마, 나 숭모랑 약속했어요. 말 이쁘게 하면 선물 사준다 써요.
2: 숭모? 그랬어? 참 잘했어. 숭모는 안 왔어?
1: 아니, 오늘은 삼촌만 왔어요.
2: 너 혼자 나왔어? 여친은?
0: 성금이도 원래 함께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음날에 보면 되지 뭐.
2: 그래? 또 수상한데? 나 눈치 백단인 거 알지? 제대로 말해. 진짜로 일이 있어서 안 온 거 맞아?
0: 맞다니까. 내가 뭐 누나와 거짓말을 하겠어? 참나.
2: 그래, 뭐 그렇다 치자고. 이 짐이나 들어. 집에 가자. 혜원아, 우리 집에 가자.
0: 집에 가자. 네.
3: 성거리가 웃으며 누나의 짐을 받아들고 다시 얻은 쪽으로 걸어간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혜원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펄쩍펄쩍 뛰며 성희의 손을 잡고 뒤를 따른다. 차 쪽에 다가온 혜원이가 습관처럼 조수석문을 연다.
2: 혜원아, 너 왜 앞쪽에가 앉아? 여기 뒤에 엄마랑 같이 앉지 않을래?
0: 그래, 혜원아. 오늘은 엄마가 왔으니 나란히 뒤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면 좋지 않겠어?
1: 응, 좋아요.
2: 자, 앉아. 혜원아, 그 자린 숙모가 앉는 자리니까 혜원인 삼촌 탈 타면 여기 뒷좌석에 앉아. 이거 봐, 널찍하고 푹신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0: 아, 누나도 참, 그게 무슨 대수요. 아, 이 자리에 성금이만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혜원이 나랑 같이 다니면 늘 이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습관이 됐나 보지.
2: 그래? 혜원이를 저수석에 앉히고 네 색시는 같이 차를 안 타고 다녀?
0: 뭐 뒷좌석에 앉으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있어?
2: 참 맹하다. 조수석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어떤 힘인지 알아?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거,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뭐 이런 힘이라고.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중시하는구나, 내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0: 아, 그렇소? 여자들은 무슨 쓸데없는

0: 생각이 그리 많소. 참다.
1: 쓸데없는 생각이긴. 여자들만큼 잘 어울려오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니? 남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리밖에도 갔다가 한치 앞까지 오는 게 여자야. 너 하나 믿고 결혼까지 가려는 사람 작은 일로 상처 주지 말고. 그런 게 가장 큰 실수라고.
2: 성거리는 1, 2년 못 본 누나가 무척이나 성숙된 여인으로 느껴졌다. 결혼의 쓴고배를 맛본 누나의 인생 경험담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성거리는 며칠 전 괜히 토라지고 얼굴을 붉히던 성금이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이 짠해짐을 어쩔 수 없다. 이튿날 알람 소리에 잠을 깬 성금이가 눈도 못 뜬 채 손떠듬으로 핸드폰부터 찾아진다. 성거리 문자다. 냉전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3: 성금이, 일어나서? 오늘도 출근이라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일찍 깨운 건 아니지? 저기 우리 누나가 왔어. 혜원이 엄마. 누나가 성금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구만. 우리 저녁에 만날까?
2: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혼자 만가지 궁리를 다하면서 성금이는 성거리 문자를 즐긴다.
3: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보네. 누나가 보고 싶다는데 한번 봐야지. 아니, 사실은 누나보다도 내가 보고 싶소, 성금이. 그리고 미안하.
2: 자존심이 강한 성거리가 어렵사리 보낸 한마디. 그 미안하다는 말에 성금이는 콧값든 마음이 그만 녹노듯 모두 사라져버렸다.
4: 성걸씨, 저녁에 만나요. 문자할게요.

0: 나흘만에 얼굴을 보게 된 성거리와 성근. 연애 시절 필수 코스였던 어느 스탠드바 단독룸에서 먼저 도착한 성금이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성거리를 기다리고 있다.
1: 성금이, 일찍 왔군. 오래 기다려서?
2: 아니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아, 누나가 왔다면서요?
1: 어, 맞소. 어제 왔는데 우리 결혼식이 끝나면 돌아갈 거요.
2: 잘 됐네요. 혜원이도 좋아하겠네요.
1: 그렇지 뭐. 어제부터 엄마한테 붙어서 떨어지질 않소. 상금이는 요새 바빴어?
2: 아니요, 그냥 그렇게 지냈죠 뭐.
3: 손님, 주문하신 꽃다발입니다.
0: 복무원이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1: 어,
2: 꽃다발.
1: 자.
0: 백송이는 좋게 될 것 같은 커다란 꽃다발에 작은 진수 같은 전구알까지 곁들여져 어둠 속에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성거리가 그 꽃다발을 받아안고 성금이와 마주한다. 얼결에 성금이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1: 성금이, 성금이도 알지만 난 꽃을 주고받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소. 잘 표현도 못하고. 하지만 오늘은 성의를 다해서 이 꽃다발을 준비했어. 받아줘.
2: 성골씨, 그러고 보니 연애를 하면서

0: 성걸 씨한테서 꽃 한 송이도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1: 아니, 내가 그랬어? 이 장미는 내가 처음으로 여자한테 선물해보는 거예요. 상금이 마음을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 그리고 사랑아. 상금이 나랑 결혼해줘.
0: 고마워요, 성걸씨. 저도 처음 장미 꽃다발을 선물 받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물은 성걸씨가 해주는 것만 받을게요.
1: 성금이 말 속에 말이 있구만. 미안하. 성금이를 믿으면서도 괜히.
0: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먼저 다가와줘서. 우리 이제 서로를 좀 더 믿고 가요.
1: 그래야지.
2: 성금이는 성글이한테서 장미꽃다발을 선물 받았고 기대치 않았던 프로포즈도 받았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취한 듯 바라보던 성금이가 성글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미소를 짓는다.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가볍게 포옹한다. 성글이 입술이 천천히 성금이의 입술을 찾아간다. 햇빛 좋은 어느 주말의 오후, 성희와 성금이가 함께 백화점을 돌고 있다.
3: 성금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보.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쁜 걸로.
0: 오실 때 챙겨준 화장품이랑 옷도 넘쳐나는데 더 안 사도 돼요.
3: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새 식구가 될 사람인데.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밥이라도 사주겠는데 하도 먼 곳에 있으니까 얼굴도 자주 못 보. 어쩌다 이렇게 왔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해.
0: 네, 고마워요.
3: 성금이, 이 원피스 어떻소? 이 식당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이뻐 보여요.
3: 한번 입어봐.
0: 이젠 정말 됐어요. 어느 후 백화점을 돌면서 옷, 가방, 신발 너무 많이 샀어요. 그만 가요, 우리.
3: 그럴까?
0: 네.
3: 아무튼 성금이 마음에 들면 됐어.
0: 다 마음에 들어요. 이 비싼 걸 미안해서 어떡하죠? 고마워요.
3: 고맙긴. 성금이, 내가 더 고맙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성거리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 성금이가 우리 혜원이한테 잘해준 거 다 알고 있어.
0: 아니에요. 제가 뭐 해준 게 있다고.
3: 성금이를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마음이 착해서 앞으로 우리 성걸이랑 잘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도. 혜원이는 어려서부터 나랑 떨어져 살아서 젊은 이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쉽게 애착을 가지는 애요.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금이가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줘.
0: 네, 걱정 마세요. 혜원이는 착한 애예요.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3: 그래야지. 그럼 이제 그만 갈까?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먹지?
0: 아니에요. 저녁에 성걸 씨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했어요. 성걸 씨가 결혼 턱을 낸다고 약속을 잡았나 봐요.
3: 그래? 잘 됐네. 그럼 얼른 가겨.
0: 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습니다. 추수제를 맞은 흥룡강 대지가 가을 거지에 분주합니다. 옥수수, 벼, 대두 등 주요 곡물이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현재 전송의 가을거지 진도는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낯을 들기도 전에 수화시 북림구 진가진 국가급 만무농지 시범구의 쌀은 이미 전부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수확한 벼는 즉시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완제품 쌀로 탈바꿈해 시장으로 나갑니다. 주문부터 수확, 식탁에 오르기까지 완전한 산업사슬을 통해 높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성 전역의 가을 거지가 차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남의 만무 옥수수 밭에서는 대마력 콤바인이 밭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촌의 큰 이랑 밀집식 재배 시범전은 촌에서 통일 관리와 규모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지난해 현지에서 400만 원의 향촌 지능 자금을 확보해 대형 농기구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로써 깊이 가리, 정밀 파종, 련합 수확의 전 과정 기계화를 실현했는데 작업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북한 우신 현대 농기구 전문 협동조합의 친환경 대두 시범 밭에서는 대두 수확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유탄 옥수수 밭에서는 풍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현지에서는 옥수수와 대두 륜작의 볕집 환원을 병행해 대두의 병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흙토지에 유기물을 보충했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10월 12일 현재 성 전체 농작물 수확 면적은 1억 3천만 무를 넘어 가을거지 진도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대두 수확은 80%를 넘었고 경제 작물 수확은 90%를 넘었습니다. 우리 성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은 적어도 경제를 가속화하고 적어도 항공기 장비 제조 산업을 확대하며 농업 식물 보호, 비상구조,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확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드르 우리 성은 탄탄한 항공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적어도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가속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성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은 170억 원 이상을 달성했으며 그중 적어도 장기 제조업이 속도를 내며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항공공급 할빈 비행기 공급그룹 유한회사가 제조한 AC-332 헬리콥터는 기능 신뢰성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동안 민용 항공기의 1200kW급 터보프롭 엔진은 지상 성능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전역 항통 부강 기지는 11월 말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 응용과 한량지 테스트에 차별화된 우유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송 식물 보호 드론 보유량은 약 3만 3천 대로 작은 면적이 여러 해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희소한 한량지 적어도 장비 테스트 기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야외 결빙 풍동 테스트를 5대 련지에서 완료해 동북지역 한량지 항공 테스트 장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정책 체계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적어도 경제발전 가속 추진 실시 방안을 제정해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800억 원 이상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옥의 100억 원급 규모의 적어도 제조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체인 리더 기업의 선도적 역할과 클러스터 집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민용 헬리콥터 제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전동, 항공기 부속 전동 등 핵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빈 비행기 공급그룹 유한회사 등 체인 리더 기업들이 이끄는 관련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합니다. 응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우주항공 지상일체화 지능순찰체계가 형성돼 드론 자동 순찰과 여러 부서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또 전성 최초로 강 건너편 적어도 의료 물자 배송 시험 비행을 통해 12분 만에 물자를 전달함으로써 인력을 통한 용도 운송보다 효율이 70% 향상되었습니다. 비상구조, 물류 운송, 지능 순찰 등 응용이 현실화되면서 장비 제조와 운영 서비스의 협동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농업의 신질 생산력 발전, 옥수수 스마트 농장 건설 현장 회의가 일전 흥룡강 농업공정직업기술대학 현대농업 첨단기술 시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라성문 원사팀의 모인 농장 기술이 오리성의 옥수수 밭에 도입된 모습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모인 옥수수 수확기와 량곡 운반차, 이송 호포의 협업 작업, 전과정 모인 수확 과정을 완벽하게 시연했습니다. 이는 모인 농장 실경 교육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실에 진입한 사례로 관련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에 표준화된 참고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흥룡강성 디지털 광고연구원 설립대회가 일전 흥룡강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북 삼성 최초로 디지털 광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대학이 공동 건설한 성급 과학연구 싱크탱크 플랫폼으로서 연구원은 흥룡강성 시장감독국과 흥룡강대학이 손잡고 공동 구축했습니다. 연구원은 빙설경제, 현대농업, 문화관광산업에 밀착해 응용연구를 전개하며 룡강 브랜드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광고, 라이브 방송, 쇼폼 광고 등 신업태에 주목해 광고 거버넌스 모델 혁신을 탐구하고 정부, 기업, 대학, 산업, 연구, 활용의 협력을 심화해 디지털 광고 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업계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져 룡강 브랜드가 전국의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남방항공은 오리성에서 입출국 항공편 약 700편을 운영했고 탑승객은 11만 명을 넘었으며 출발 성수기 일평균 탑승객 수는 8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국제 및 지역 여행의 비성수기 여행 황금기가 찾아왔습니다. 승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부터 연말까지 중국 남방항공은 할빈으로 출발하는 주 21편의 국제 및 지역 왕복 항공편 고빈도 운항 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항공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겨울철 명절 기간에는 인기 로선 운항 횟수를 추가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그중 할빈 서울 로선은 하루 두 편 운항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항공편 수가 한 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비행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반에 불과하며 매일 할빈에서 오전, 오후 각각 한 편씩 출발합니다. 현재 할빈 블라디보스토크 로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편 운항하는데 12월 6일부터는 하루 한 편으로 추가 증편될 예정입니다. 가을빛이 짙어지면서 오리성의 오색산 단풍이 최고의 감상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의 러시아풍 정원에서 서흥알령에 끝없이 펼쳐진 림해까지 북극의 대지는 짙고 화려한 가을 풍경화를 펼쳐 보입니다. 올해 볼가 장원의 가을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자작나무는 금빛으로 단풍잎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며 아스하의 물결은 러시아풍 고성의 뾰족한 지붕을 한 줄기 흐르는 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후의 영향으로 올해 흥룡강 오색산의 관람 시기는 전반적으로 늦어졌지만 그만큼 색감이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흥알령은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었고 당문 대량자하의 단풍나무는 불처럼 새빨갛고 자작나무는 금빛으로 빛나며 찬란한 색채가 산과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합강의 삼림지대 역시 최적의 관람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온 산을 가득 메운 붉은빛, 황금빛, 짙은 녹색이 어우러져 관광객이 붐비는 시기를 피해 찾아와 삼림과 어우러지는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56번째 시간입니다. 이튿날 저물기 전에 보슬비가 내렸다. 다행히도 인차 날이 들리면서 서쪽 산마루에 신랄 같은 초생딸이 떠올랐다. 박지도 캄캄하지도 않아 야간 전투를 하기에는 안성맞춤한 밤이었다.
1: 자, 진지를 내려가기 전에 자기가 챙긴 무기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
2: 총과 탄약, 수류탄을 제대로 소지했습니다.
3: 저도 모든 장비가 문제없습니다.
1: 갑방과 신근도 한 번씩 검사해보.
2: 총, 탄약, 수류탄, 각반, 신근 아무 문제 없습니다.
4: 저도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1: 조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적들과 600m의 거리이고 우리와 적의 진지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 지금부터 우리는 불숲에 숨어서 조용하게 적의 진지에 접근해야. 출발!
0: 진삼과 꼬마들은 거뜬한 차림을 하고 떠났다. 반 시간쯤 지나 그들은 예정된 매복 지점인 대여섯호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다. 이전에 정찰한 데 의하면 적의 소부대가 늘 이 마을에 나타나곤 했다. 재빨리 지형을 정찰하고 난 진삼은 작은 냇물과 마을 사이에 세 개 소절을 전개시켜 포위권을 형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생딸이 넘어갔다. 시꺼먼 골짜기 안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다. 양천은

0: 처음에는 그래도 참을성 있게 엎드려서 맞은편 무명고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목에 앉은 모기를 때려잡는다, 가려운 곳을 긁는다 하면서 한시도 진정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양춘이 경고망동할까봐 근심하던 진삼이 이쪽으로 기어왔다. 양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삼을 졸랐다.
1: 반장 동지, 시간이 어느 때나 됐습니까?
2: 자성이가 그어온다고.
1: 적들이 오기나 할까요?
2: 급해하면 뜨거운 죽을 먹지 못하는 법이요.
1: 이러다 적들이 오기 전에 먹이밥이 되겠습니다.
2: 에휴, 내복전을 하자면 참을성이 있어야 해.
0: 맞은편 무명고지 동쪽에 후미진 곳에서 꽁들이 놀라서 날아오르더니 그들의 머리 위로 날개를 퍼덕거리며 지나갔다.
2: 됐어, 뭐라고? 적들이 굴에서 개발아 나왔어.
1: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2: 좀 생각해봐. 아니, 밤중에 저것들이 사람한테 놀라지 않고서야 날아올 수 있나?
1: 그럼 돌고 갑시다.
2: 좀 기다려. 저쪽에 우리 진지로 통하는 오솔길이 있는데 적들은 그쪽으로 해서 우리 부대를 습격하러 간 것 같아.
1: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할 수가 있어. 그놈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켜오 했다가 놈들을 요성내면 돼.
1: 그러다 놈들이 갔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 갈 때 아무런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응당 갔던 길로 뒤돌아오는 법이거든.
0: 진삼은 가방에서 붉은 천을 씌운 손전지를 꺼내어 아군 진지에 대고 몇 번 원을 그려보이고는 지체 없이 전사들을 집합시켜가지고 깜쪽같이 겨울을 건너 아까 꽁들이 날아오른 곳으로 더듬어갔다. 오솔길에 이른 진삼은 이번에도 포위권을 형성했다. 속사폰의 서조와 라소문 서조를 오솔길 양쪽에 매복시키고 자기는 양춘과 다른 전사와 함께 둔덕 밑에 엎드렸다. 이렇게 그는 적들이 돌아올 길을 빈틈없이 막아버렸다. 이름 과연 진삼 반장이 예견한 대로 진행됐다. 양춘은 어둠 속에서 진삼 반장을 훔쳐보면서 탄복을 금치 못했다. 반 시간이 지났을 때 전사들이 그쪽을 바라보니 검은 그림자 셋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적들이 가까이 왔으나 진삼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참지 못한 양춘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양춘이 진삼의 발길에 채웠다. 양춘은 잠자코 있었다. 여람은 잘 되는 적들이 물을 다 건넜다.
3: 사료!
0: 우리의 습격을 받은 적들은 포위권 안에서 여기저기서 날뛰다가 꼬마반 전사들에게 녹아났다. 산놈을 붙잡을 생각에 골몰하던 양초는 뚱뚱한 놈이 동쪽으로 내빼는 것을 보고 죽어라 하고 쫓아갔다. 앞에서 뛰던 놈이 엎어졌다. 땅에서 일어나던 그놈은 자기를 쫓아오는 양춘이 키가 작은 것을 보고는 양춘을 끌어안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꽉 꼬집었다. 양춘은 그놈의 등 뒤에 철관모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제꼭 오른손을 빼내어 그놈의 철관모를 힘껏 잡아당겼다. 철관모꾼의 목이 졸리우자 그놈은 손을 놓았다. 양춘은 그놈을 넘어뜨리고 타고 앉았다. 하지만 기운이 센 그놈은 양춘의 두 손을 거머쥐고 일어나려고 보득거렸다. 이때 진삼과 속사포가 달려와 그놈을 묶었다.
4: 죽여버리지 않고 저놈과 씨름을 해서는 뭐해?
1: 생포하신 것만 하다 보니 그랬지.
2: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빨리 여길 떠나야 해. 조선법 동무가 반에 이끄고 철수.
4: 그럼 반장 동무는?
2: 뒤에서 동무들을 넘어오겠어.
1: 저도 남겠습니다.
2: 명령에 복종아, 빨리 떠나.
0: 로마반이 강을 건너자마자 적의 진지에서 조명탄을 연방 쏘았다. 삽시간에 온 산골짜기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적의 화점들에서 기관총이 빗발처럼 날아왔다. 꼬마들은 피식해 엎드려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때 진삼반장이 포탄 구덩이에서 일어서면서 손을 흔들며 강 이쪽에 대고 소리쳤다.
2: 도무들! 넘기지 마! 내가 도무들을 엄호하겠소!
0: 진삼이 뒤돌아서서 산마루의 적들에게 기관 탄총을 쏘았다. 순간 무명고지의 적의 화점에서 진삼에게 기관총 사격을 집중했다. 그는 속사포의 주의하에 남은 것이 철폐했다. 적들이 미친 듯이 기관총 사격을 퍼붓고 있을 때 아군 박격포 알들이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마루의 나라가 터졌다. 적의 화점들 앞에서 불길이 길길이 솟구쳐 올랐다. 그 틈을 타서 진삼은 포탄 구덩이에서 뛰어나와 풀숲을 헤치며 꼬마들을 따라잡았다.
3: 반장 동무, 무사히 돌아왔군요. 우린 강 이쪽에서 적의 화력이 반장 동무에 집중되는 걸 보고 얼마나 속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4: 반장 동무, 많이 지쳤죠? 자, 거청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5: 난 동무들보다 한 발자국도 더 걷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쳤겠소?
3: 우리가 이렇게 새파랗지만 반장 동무야 내세가 많지 않습니까?
5: 난 꼬마반을 맡은 다음에는 평균 나이가 줄어들어 항상 젊은 기분이요.
1: 아니, 반장 동지, 어제 피가 묻었습니다.
3: 부상당했습니까?
5: 별일 없어. 살짝 긁혔을 뿐이요. 그러니 돌아가서 절대 떠들어서는 안 돼요. 상급에서 알면 난 영락없이 후방이 호송돼요. 그럼 우리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단 말이요. 알겠소?
1: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0: 꼬마반이 진지에 돌아왔다. 곽상과 로모범은 그들을 뜨겁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오늘 밤에 있은 소규모의 섬멸전의 대소와 상위 패장을 생포해온 데 대하여 사뭇 흡족해했다. 때마침 군예술단의 가창대가 진지에 와있었다. 서방도 바이올린을 등에 쥐고 따라왔다. 곽상은 서방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6: 서방도모, 마침 잘 왔어. 오늘 저녁에 야간 전투를 멋지게 치른 꼬마들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줘.
7: 네, 상부에서는 당면한 임무와 결부하여 생동한 자료를 수집하여 현지에서 작품을 써서 현지에서 공연하라고 지시했어요.
6: 생동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 우리네 진삼 반장은 신입대원들을 거느리고 아주 훌륭한 전투를 하고 있어. 그런 작품으로 만들면 현실적 의의가 클 거요. 그리고 또 보조역을 할 사람의 자료도 있어.
7: 보조역이란 또 뭔데요?
6: 적일보. 저자는 한계패를 거느리고 아군 진지에 기어들어갔다가 부하들을 절반이나 잃고 돌아가는 길에 꼬마반의 매복절에 걸려 몽땅 노가나고 말았어. 혼자 살아남은 저자는 포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울고 있어. 그러니 동무는 저자와 이야기를 해보. 저자는 생각되는 바가 많을 거요.
0: 이날부터 중간 지대를 쟁탈하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온 전선에 걸쳐 서부대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저가 쌍방 사이에 있던 중간 지대들은 이젠 중간 지대가 아니라 아군의 활기 띈 사냥터로 되었다. 이 지대에서의 전투는 비록 규모가 작은 전투였지만 아군은 단거리 전투와 야간 전투의 특점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늘 적의 온군 부대와 온군 소대를 섬멸하곤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군은 갱도 구축 작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기염을 꺾고 적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투쟁의 초점을 적들의 전향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0: 애꾼 왕대발이반은 야간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얼마 안 되는 반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날 마침 곽상이 왕대발이네 반에 오자 왕대발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1: 연장놈보다 우리처럼 낙후한 발이 내려오는 때가 있구만.
2: 그건 또 무슨 소리야?
1: 다 알면서도 그러?
2: 내가 알긴 뭘 안다고 말이오.
1: 요즘 우리만 동무들은 뒤에서 내 흉을 보고 있어.
2: 전사들이 뭐라고 동무의 흉을 보는데?
1: 더 말할 게 있어? 애꾼이 내가 반장이기에 련해서 우리 발에다 야간 전투 임무를 주지 않는다고 말이오.
2: 어, 그래? 그럼 왕대발 동무, 나한테 무슨 의견이 있어?
1: 련장이 나를 낙후한 놈으로 보니 우리 반도 같이 낙후해졌지 뭐요.
2: 누가 동물을 낙후하다고 했어? 조선 전선이 나온 다음 모두들 동물을 이전처럼 그렇게 보지 않소. 어쩌다가 애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건 다 이전부터 허물없는 사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요. 동물을 달리 보는 그런 건 아니오.
1: 나도 그런 것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소.
2: 그럼 왜 그러?
1: 반의 동무들은 애꾼이 반장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임무가 내렸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2: 문제를 그렇게 봐셔야 되겠소? 야간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쯤이야 동무도 알고 있잖소. 이런 형편에서 임무를 맡기자면 서는 순서가 있어야 할 게 아니오. 게다가 앞으로는 전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 난 동무를 큰 전투에 참가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
1: 그게 정말이요?
2: 정말이잖고. 내가 왕대발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
1: 그런 걸 내 일찍이 알려주지 않았어. 괜히 나를 밤잠도 바로 자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2: 이제 사상 보따리가 풀렸으니 난 가보겠어.
1: 렌자 동무, 나 좀 보기요. 동무와 할 말이 있어.
2: 대발 동무, 할 말 있으면 어서 하오.
0: 왕대발은 평소에 익사를 곧잘 부리던 웃음 띈 얼굴이 아니라 잠옷 엄숙한 표정이다. 그는 한참이나 낑낑 갑자르다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1: 렌자 동무, 동문이는 날 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어?
2: 그건 무슨 의미에서 하는 말이오?
1: 난 그걸 꼭 알고 싶어.
2: 이전에도 말했지만 동무는 전투에서나 고생을 이겨내는 면에서나 다 나무랄 데가 없는 동무요.
1: 그럼 다른 면에서는 어떻소? 예를 들면 나의 가장 출신 같은 거 말이오.
2: 거야 더 이를 때였소? 동무가 재직에 가난한 빈농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오.
1: 사상면에서는 어떻소?
2: 내가 보기에는 사상면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왔어.
1: 그렇다면 동문이는 나에게 언제면 날개를 달아주겠소?
2: 동무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하지 않았어. 이제 곧 토론할 거요.
1: 아니, 아직도 토론을 안 했구만. 모주사를 따라 여러 해를 혁명했지만 난 아직도 비당원이요. 물론 사상 각성이 낮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사상이 변하는 한 각성이라고 왜 높아질 수 없겠소? 솔직한 말이지만 전에 구소대했을 때 난 기껏해서 우리 현밖에 보지 못했소. 현을 벗어나서 말 초입에 서 있는 구불구불한 보드나무가 보이지 않으면 난 당황했댔소. 다행히도 당에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줬고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소. 그 후 난 또 장개석과 국민당을 때려엎기만 하면 혁명은 끝나고 집에 돌아가 호미자루를 줄 수 있겠거니 생각했소. 정치위원 동지와 이야기

0: 이가 있은 다음에야 난 비로소 모조석께서 전국적 승리를 이룩한 것은 만리장정의 첫 걸음을 내디딘 데 불과하며 연극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소. 아, 이때야 나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것 같음을 느꼈소. 좁은 골짜기를 걷던 사람이 갑자기 산마루에 올라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
1: 대발놈, 동무는 지난날 늘 혁명을 끝까지 한다는데 언제면 끝나는가고 묻지 않았어. 이젠 혁명이 언제면 끝나는 줄 알만 하겠지?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